0: 의료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전북 지역에서 일한 이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접수와 통번역 지원, 법률 연계가 이루어졌고요. 협회 역시 통번역 참여 등을 통해서 작은 역할을 보탰습니다.
1: 在5月16日的时候呢，协会还参加了全罗坚营一带举行的梦想灯会的活动。值此佛诞节来临之际，协会的会员与各国的移民朋友一起参加了志愿者的活动，在和当地居民共同的欢乐时光当中，度过了非常温暖而有意义的欢聚时光。
0: 이어서 5월 24일에는 전북 필리핀 협회가 주최한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1: 通过这一系列的活动呢，我们可以看到，五月的全北地区不仅持续推进了移民的权益保障，也不断开展了文化交流和社区活动。协会呢，也愿意在这样的过程当中陪伴大家，服务大家。下面呢，我们将把话筒轻轻转向一个大家都绕不开，也逃不过的话题——牙齿健康。
0: 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 이야기할 때 항상 뭐 혈압이나 혈당, 운동 이야기는 자주 하잖아요. 치과 예약은 이상하게도 늘 오늘의 나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에게 슬쩍 미루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작 매일 밥 먹고 말하고 웃고 놀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필요한 또 치아 건강은 아프기 전까지는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是的，很多人呢会觉得我们没事应该可以再忍一忍，等有时间的时候我们再去看牙。结果呢，这些小问题常常会在日历上挂成大问题，因此呢也就变成了大的麻烦。尤其是生活在我们泉州的外国朋友们，可能常常会因为一些语言方面的问题一拖再拖，或者呢因为费用的问题也会有所犹豫。
0: 그래서 오늘은 전주 지역에서 치아 건강 관리와 함께 외국인 환자 진료, 통번역 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는 유디 전주 효자 치과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손효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유디 전주 효자치과 대표원장 손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1: 欢迎。另外呢，我们今天也请到了现场和外国患者沟通最密切的中文经理车海仙女士，欢迎您。
3: 大家好，我是负责中文患者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仙，很高兴和大家见面。今天也希望通过这个节目陪大家把看牙很紧张这件事慢慢疗程，其实也没那么可怕。
0: 네,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오늘 방송이 더 든든하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디 전주 효자 치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1: 是的，那接下来呢，我们将会一起来聊一聊，在我们日常看牙当中所会遇到的一些问题，还有我们应该怎么样去管理我们的牙齿健康，分享一些不懂的，但真正能用得上的牙科常识。最后呢，我们也会谈谈外国患者在韩国看牙时常常遇到的一些困难，并且呢，我们又会给大家提供怎么样的支持。
0: 치과 이야기라고 하면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아, 이거 내 이야기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院长，那首先呢，想先请您为大家来介绍一下，我们优地泉州孝子牙科是一家怎么样的牙科医院，也让听众们先认识一下，我们今天究竟走进了一家什么样的牙科医院。
2: 네, 저희 UD 전주 효자 치과는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에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전주 시민과 전북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진료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히 아픈 부분만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장기적으로 함께 관리하는 치아 주치 역할입니다. 치료 후에도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언제 다시 점검을 받으면 좋은지까지 함께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치아 조진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과를 급할 때만 뛰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2: 맞습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실 안에서 끝나는 치료보다 진료실 밖에서 이어지는 관리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1: 这句话呢也很能让大家来产生共鸣啊。对患者来说，最难受的往往就是那种去医院也有负担，不去医院呢又不是很安心的模糊时刻。牙稍微有一点点不舒服的时候，心里就已经开始打怵了。네,
2: 실제로 진료가 없는 날에도 환자분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저 스케일링 해도 될까요? 어제 갑자기 이가 시렸는데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치과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셔야 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인지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내원하셔야 하는지 생활 속 언어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 이게 뭔가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차이잖아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더 불안하고 그 애매한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환자분들에게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도 치아 주치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是的，我听说啊，我们医院还有一个特别让人放心的地方，就是我们父子俩同时上阵啊。一位呢是科技派，还有一位呢是我们的经验派，听起来就非常的让人安心。
2: 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강점이시고, 저는 디지털 엑스레이나 3D 스캐너 같은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비교적 큰 치료를 계획하실 때는 경험과 데이터 두 방향을 함께 보면서 보다 균형 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경험의 깊이, 또 한쪽은 최신 시스템의 정밀함이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두 번 생각해주는 치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2: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명의 원장님이 함께 보고 설명해 주니 더 안심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是的，的确如此。我们牙科治疗呢，一旦开始，往往既需要时间，又需要费用，同时呢，还需要很强大的心理准备啊。患者最在意的，其实还是自己的治疗有没有被认真的对待，有没有被仔细的分析。
2: 네, 결국 환자분이 이해하고 납득하시는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병원의 진료 철학만 들어도 왜 환자분들이 신뢰를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1: 是的，我们在这里呢还想请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泉州地区呢有很多的外国邻居，还有很多的多文化家庭。那您是通过什么样的契机来开始正式拓展外国患者的一个诊疗服务呢？
2: 네, 전북, 특히 전주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치과에 가고 싶어도 언어 문제나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도에 전북 지역 한중 우호동맹협회, 베트남인협회와 인연이 닿으면서 의료봉사와 진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처음부터 겸허 있게 시작하신 거 아니고 현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점점 넓혀 오신 거군요.
2: 네. 처음에는 베트남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 후에는 중국과 다른 국적 환자분들로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1: 很多人觉得其实看牙表面上很简单，可能就是，哎，我牙不舒服，然后张嘴，躺下，听声音。 但是呢，其实，在实际的现场当中，外国患者在诊疗过程当中还是会有很多的不同的。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觉得外国患者和韩国患者他们期间最大的不同是什么呢？
2: 가장 큰 차이는 설명 방식과 불안 해소 과정입니다. 치과 용어는 한국인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 환자분들은 언어 장벽까지 있으니 같은 내용도 더 쉽게, 더 단계적으로 설명해드려야 됩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 구조나 본인 부담 방식이 본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험이 되는지, 최종 비용은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0: 그렇죠. 아픈 것도 걱정인데 설명이 어렵고 비용이 불확실하면 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자체만큼이나 설명 과정과 환자분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역 매니저님들께도 함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의 범위는 어떤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哎，是的，但是我觉得我们作为外国的患者，他们最想要了解的问题还是在外国的患者他们到达医院之后，具体的一个就医流程是什么样的呢？
2: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접수하고 나서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한 점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드리고 통역 매니저분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주의사항이나 다음 예약 일정, 그 다음에 생활 관리 방법까지 다시 확인해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통역이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진료 전부터 후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치과는 특히 왜 아픈지,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환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1: 哎，是的，这一点真的非常重要啊。那说到底呢，我们好的治疗其实不仅仅是要求技术过硬，那更多呢还需要建立在理解和沟通的基础上。
2: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이 받는 치과 치료는 무엇인지, 또 치료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那么我们还想要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现在在牙科的门诊里面，患者最常接受的一些治疗项目有哪些呢？
2: 환자분의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치료 비중이 높은 편이고 젊은 층과 외국인 환자분들은 충치 치료나 스케일링, 교정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0: 임플란트는 이제 정말 흔한 치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막상 들어보면 여전히 큰 치료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2: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하나 심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분의 턱뼈 상태, 잇몸 상태, 씹는 힘, 전신 질환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정교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사와 환자분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1: 我们院长刚才说到了啊，年轻人呢可能更多的会做一些蛀牙的治疗，还有洗牙或者是牙齿矫正的咨询。那这背后是有什么样的原因呢？
2: 생활 패턴과 관심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정기 검진을 미루다가 충치가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외모와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정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또 외국인 환자분들은

0: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생길 때까지 미루면 신경치료, 크라운, 심하면 발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是的，这一点呢，我也是深表赞同啊。我个人也是非常害怕一些牙科相关的治疗，所以很多时候我都会觉得忍一忍可能就好了。但其实我越忍呢，到最后越拖，会变成更大的问题。
0: 아, 맞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통증이 거의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잇몸뼈가 많이 손상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네요. 안 나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0: 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아플 때만 가는 치과보다 1년에 한두 번 점검 받는 치과를 생활 속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是的，很多听众可能也会有这样的一个想法和观点啊，就是如果我不疼的话，我为什么一定要去看牙呢？其实我觉得这个问题也非常的常见啊，很多人就会觉得我牙一定要疼的忍不了的程度的时候，我才想起来要去牙科医院。
0: 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안 아플 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문제가 작을 때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시간도 덜 들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2: 결국 치과도 건강검진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것.
0: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1: 好的，那接下来呢，让我们先来听一首歌的时间。在一首歌过后呢，我们会进入到大家最感兴趣的一个部分，因为呢，也是和实践紧密相关的部分。我们平时到底应该怎么做，才能真正的健健康康的管理好牙齿呢？
2: 对，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고요. 결국 평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치아 관리의 기본 세 가지 뭐 정리해 주신다면서는요?
1: 네,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는 하루 세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치석 제거만이 아니라 숨어 있는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로는 치아 사이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很多人可能会觉得，我平时只要认真刷牙就足够了。但是刚才听到院长的介绍，说来惭愧啊，我去年买的牙线现在还安安静静的躺在抽屉里面。但是呢，院长还是把牙线放在了一个非常基本的一个管理项目当中。
1: 네, 치실은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충치나 잇몸 염증은 칫솔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양치도 무조건 세게 닦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양치질 할때 치아를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의 목 부분에 마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양치질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가볍게 밀착하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2: 刚才我院长其实说了一句话，我觉得印象特别深刻啊，也非常的实用。就是刷牙的时候，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这句话呢，也值得大家和我一起拿个小本子记下来啊。就是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也想问一下院长关于一个儿童牙齿管理的问题。其实我常常听身边的人会说啊，就是孩子的乳牙总会掉的，所以乳牙就可以不用管理，是这样吗？
1: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치는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가 너무 일찍 손상되거나 빠지면 영구치 배열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0: 그럼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직접 양치를 도와주셔야 되고, 아이가 혼자 닦을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자기 전에는 한번더 부모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 也就是说，即使孩子说我已经刷过了，家长呢还是需要再多伸一次手，再帮孩子多刷几下，这样的话呢才能够放心收工。尤其是呢，要在孩子吃完零食之后进行刷牙漱口，还有睡前啊也一定要进行非常仔细的清洁工作，还有定期检查。刚才我们院长说的都是非常重要的。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간식 먹고 나서 양치나 물로 헹구는 습관,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는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0: 그러군요. 그럼 이번에는 어르신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임플란트가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해도 됐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1: 임플란트는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치료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에 복용 중인 약물, 그 다음에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입니다. 요즘은 연세가 있어도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당뇨나 고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와 준비를 거치면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啊，虽然说到种植牙齿，我个人心里还是非常的打怵的啊。但是如果真的需要到种植牙齿这一步的时候，就是出现哪些情况的时候，我们就觉得，哎，必须这个牙齿要种植了呢？
1: 틀니가 자꾸 빠져서 식사가 불편한 경우, 씹을 때마다 잇몸이 아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 한쪽으로만 씹게 돼서 턱관절까지 불편해지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실 만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모든 치아를 다 임플란트로 바꾸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0: 네, 무조건 크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활에 맞게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는 아직 치료 전인데도 지갑이 먼저 긴장한다고 느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말씀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치과 치료는 재료, 장비, 시간, 인력, 모든 게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더큰 불안은 얼마나 나올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치료 옵션, 각 옵션의 장단점, 예상 비용 범위를 최대한 투명하게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더큰 치료가 필요해지면 결국 비용도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哎，说到底啊，还是要尽早的去把这些小问题给解决掉。也就是说呢，我们越早的去接受治疗，我们就可以越轻松，同时呢，花费也越少，所需要的时间也就会逐渐的减少。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갑자기 치아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치나 스케일링에 대해 우회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 啊，那院长呢？我们还有很多朋友啊，想再问您一个问题。如果说呢，我们这时候突然牙痛，但是一时间可能比较晚了，或者是我马上会有事情，不能立刻去医院的情况下，我们当下可以采取什么样的应急措施呢？
1: 우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쪽으로 일부러 세게 씹거나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행동은 통증과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대쪽으로 식사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가글 액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음식물이 끼어서 생긴 통증이라면 치실로 조심스럽게 제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0: 이거 진짜 기억해 두면 좋을 생활 정보네요. 아플수록 뭔가 더 세게 해야 할것 같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양치질에 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세게 닦을수록 좋다. 양치만 열심히 하면 치실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1: 환자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닳아버리는 마모증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치질로는 양치질만으로 치아 사이 깊은 곳까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啊，也就是说，并不是刷牙的时候越用力越好，而是要掌握一些小小的技巧和方法的。我过去一直都是拼体力在刷牙，所以说呢，今天听到我们院长的一番解释，也是醍醐灌顶啊。那现在真的应该好好的来想一想方法了。另外呢，关于洗牙，其实我也是在原来可能会有一些听到的误解，就是说洗牙会让牙齿变弱，有这样的说法吗？
1: 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지 치아 자체를 깎아내는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치아에 치석이 오랫동안 많이 붙어있던 분들은 스케일링 후 그동안 치석이 가려져 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자분들은 스케일링해서 치아가 상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래 있던 치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상태를 드러내고 정리해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치료를 하면 나빠지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나마 위원장, 能不能给我们的听众朋友再介绍一些基本常识让大家能够在洗牙之前了解到可能会更加安心一点的知识跟我们分享一下好吗?
1: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많이 끼어 있으면 스케일링 과정에서 피가 조금 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주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잇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케일링은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내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관리를 받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한 번 크게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 검진의 필수 코스처럼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1: 네, 정확합니다.
2: 아, 很多人现在会在洗牙之后啊觉得我现在牙齿很干净了应该暂时没什么问题了但是实际上就在洗牙之后后续的管理反而是更加重要的是吗?
1: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은 말하자면 청소입니다. 청소를 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 뒤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후에는 양치질을 조금 더 꼼꼼하고 치간칫솔을 사용을 더 꾸준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래 밀었다가 한 번에 많이 제거한 경우라면 다음 점검을 너무 늦추지 말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0: 결국 스케일링은 끝이 아니라 평소 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군요.
1: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好的，非常感谢院长啊！通过这样的一个时间，来让我们了解到了很多牙齿健康和治疗方面的内容。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再用一首轻松的歌曲，让我们从 诊疗椅旁边，然后转到是我身边的这位车海鲜经理身上。我们稍后呢会对我们的车经理进行访谈。
0: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혜선 매니저님,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大家好，我是在邮递泉州孝子牙科负责中文患者相关服务的车海鲜。我的工作范围包括中文口译、预约、治疗过程说明以及治疗后的注意事项说明。我希望能在中国患者中进入牙科体系的同时，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也尽量不让大家被一连串陌生的专业词语先吓一跳。
2: 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哎，这是多么温暖且有力量的话语啊！听起来就让大家觉得非常的安心啊。那么，中国患者通常会接受一些什么样的治疗？他们对韩国牙科又会留下哪些比较深刻的印象呢？
1: 中国患者对种植牙、牙齿矫正、美白、瓷器面等偏重美观效果的治疗，通常会更感兴趣一些。也有不少人是听说在韩国做矫正会自然又精细，通过朋友介绍过来的。咨询时，大家经常会问治疗要多久，会不会很影响日常生活，脸型会不会有很大变化呢？这时候如果院长拿出牙齿模型或照片，一步一步的解释，他们就会更容易理解。原来我的牙齿也会经历这样的变化过程，心里也会安定很多。另外呢，很多中国患者也会觉得，韩国牙科的一个优点是咨询比较充分，预约系统也会很完善。
0: 맞아요. 중국 환자분들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기대도 함께 갖고 오시는군요. 그럼 기억에 남는 사례도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让我印象很深的是一位中国留学生，他因为牙齿严重疼痛的，到晚上都睡不好。后来作为急诊来到牙科的时候，检查后发现，因为拖的时间太久，最近已经到了需要做种植牙的程度。他一开始感觉非常不安，一直担心在韩国接受这种手术真的可以吗？于是我跟着院长的说明，再用中文慢慢跟他解释为什么发展成现在这个状态，接下来要经历哪些步骤，费用大概多少，时间需要多少。他最后决定了接受治疗，等种植稳定之后，他笑着跟我说：“原来在牙科看牙也可以，没有那么的可怕。”后来呢，他又介绍了五位朋友一起来看牙，这让我感到非常感动。一个人的安心，真的会慢慢变成更多人的信任。
2: 哎，是的，我们一个患者的安心，最后延伸到他身边的其他患者的信任，这也是一个非常有成就感的事情啊。那我还想问一下我们的车经理，那在您做这份工作的时候，您最大的感受是什么？在什么时候会比较有成就感？那什么时候又会觉得比较辛苦呢？
1: 我最常感觉到的是信任一点点积累起来的过程。患者第一次来医院的时候，表情通常很紧张，提前问一些问的时候也会很小心，连笑都感觉非常客气的那种感觉。可一旦他们进行了几次治疗之后，他们就会开始说：“今天有点不舒服，所以我过来了。上次解释的内容。”我还记得，我朋友也想来这里看一看。那种时候，我很清楚的感觉到，他们已经开始信任我了，也开始信任这个牙科了。最辛苦的时候，还是患者拖得太晚来的时候。明明如果能早一点来，也许简单处理更可以快一点。但一拖再拖，必须到拔牙的程度，或者需要大手术，心里总是觉得可惜。不过即使是在这种情况下，只要我们一起把心态稳下来，一步一步解释清楚，最后很多患者还是对我们说：“我相信你们，愿意交给你们。”那种时候，我会觉得非常有意义的。
0: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같이 무거워졌다가 또 다시 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지 또 유지 전주 효자 치과에서 이런 일까지 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1: 네, 如果可以的话呢，我很希望 继续做下去。到现在为止，积累下的经验已经不是只是翻译的本身，而是让我更清楚地知道中国患者通常会在哪些地方感觉困难，哪些内容需要先讲清楚，他们才真正的安心。然后以后有机会，我也很希望能和医院一起面向中国社群做一些牙齿健康讲座或者线上直播咨询。比如可以用中文分享在韩国看牙前最好知道的几件事情，开始做牙齿矫正前需要了解什么，保险和非保险项目的基本概念等内容。那样的话，牙科对大家来说也许会变成一个更近一点更愿意开口提问的地方。
2: 哇，这个设想真的是非常值得期待啊！我也希望在我走进牙科医院的时候，我不是害怕，而是我觉得多了一份安心。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听到员工有这样的计划的时候，您心中是什么样的感受呢？
3: 네저희입장에서는너무든든하고고맙습니다저희가진료실안에서만할수있는일은한계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매니저분들이커뮤니티와연결해주신다면저희도그안에서더많은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마지막으로한국에계신중국청취자분들께짧게한마디부탁드릴게요
1: 很多韩国生活的中国朋友们常常会因为怕听不懂说明，觉得过程太麻烦，而一直忍着不去看牙。但牙齿问题越往后拖，往往只会变得更复杂、更疼，也会更贵。所以呢，只要觉得哪点有一点不舒服或者不对劲，都不要一个人闷着和牙齿较劲，先去咨询一下再说。我真的很想告诉大家，现场是有人可以帮助翻译，可以帮助沟通，所以大家不要太害怕。
2: 好，谢谢赤经理给我们今天进行的这样一场非常真诚的分享，那同时呢也给我们分享了很多很温暖的故事，相信呢也会给我们的中国听众朋友们带来实际的帮助。
0: 오늘이야기전체를쭉듣다보니까치과진료에서중요한건단순히치료기술만이아니라환자가이해하고안심하고꾸준히관리할수있도록돕는과정이라는생각이듭니다원장님께다시여쭤볼게요그외국인진료를포함해서결국가장중요한키워드하나를꼽는다면무엇일까요
3: 저는환자분들과의소통이라고생각합니다아무리좋은장비와좋은기술도중요하지만환자분이충분히이해하고참여하는치료가되어야환자분들의불안이줄어들고결과도좋아집니다그래서저희는치료전치료중그다음에치료후를통틀어왜내가이치료를받고있는지지금무엇을하고있는지어떻게하고있는지를가능한쉽게설명드리려고하고통역매니저님들이그사이를잘이어주고계십니다
2: 啊，今天我们整场节目最核心的词儿好像就是沟通了。那我相信对我们正在收听节目的朋友来说也非常的有共鸣。那我们的节目呢也逐渐接近尾声。接下来我们想请我们的院长还有我们的车经理两位分别给我们的听众朋友们留下一句话，可以吗？先请院长。
3: 치아는한번잃으면원래대로되돌리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참다가참다가한번에이렇게가는치과가아니라정기적으로점검받는치과를환자분들삶속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오늘방송을들으시고나도한번점검받아봐야겠다라는생각이드신다면가까운치과든어디든부담없이상담받아보시길권장드립니다
0: 네감사합니다이어서우리차혜선매니저님도한마디부탁드립니다
1: 很多朋友在韩国生活时即使身体已经不舒服了也会因为害怕听说明觉得麻烦而一直忍着但牙齿问题放着不管只是会越来越难越来越贵也会越来越疼的所以只要感觉到哪里不对请不要有负担也不要等着牙齿先替你发炎要有一定要先从咨询开始
2: 哎，我们今天呢和优地泉州校牙科的孙孝俊代表院长以及担任中国翻译的车海坚老师一起，和我们聊了牙齿健康的重要性，也聊了为外国人和多文化邻里提供诊疗支持的现场故事。 那语言和文化可以是不同的，但是我相信啊，疼痛肯定是一样的。微笑呢所带来的珍贵感受也是相同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呢，我们能真正的成为大家开启关心自己的牙齿、关心家人的牙齿这样的一个小小的契机。
0: 그냥 이렇게 끝나기에 좀 아쉽잖아요. 자,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 그 정기 검진은 보통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3: 이게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오셔서 정기 검진 받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잇몸 질환이 있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양치 잘하면 안 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3: 아, 양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치석은 생깁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치료입니다.
0: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치과를 무서워하잖아요, 되게. 그러면 이럴 때는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3: 치과를 겁주는 장소처럼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치과에 그 윙 들어가는 기계 소리나 아니면은 통증 때문에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처음으로 치과를 오는 것보다 가벼운 검진부터 편하게 치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플란트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3: 환자분들이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해서 알아오시면 좋고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과거 병력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약 복용 여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예약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1: 他们最常问的是有没有翻译，费用大概多少。另外也有不少人会担心第一次会不会很陌生，能不能真正听懂说明。
0: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원장님, 그 환자분들이 치과를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봤을 때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과 방문을 미루는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바쁘거나 혹은 비용이 부담돼서 아니면 치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치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귀찮아서 빼고는 분들도 있잖아요.
3: 아무래도 이제 양치질도 하고 치실도 하고 하려면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만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에는 꼭 사용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만으로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를 치실은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0: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치과를 이용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팁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1: 네. 只要出现症状就不要拖太久，先去咨询一下会更好一点。
0: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에게 공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신다면은요?
3: 오늘 밤은 자기 전에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不要觉得只刷牙就够了，也可以从今晚开始把牙线或者是牙间刷一起用起来。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관련 대학교에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是的，最后呢，我们再向大家提供一个非常实用的信息啊。目前呢，面向在韩居住的中国留学生，相关高校呢正在提供免费的心理咨询服务。
0: 만약에 여러분이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공대학교 등에서 재학 중이라면 휴학도 상관없습니다. 각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중국어 1대1 심리상담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2: 是的，如果您在全北大学、幼师大学、群山大学、元光大学等学校就读的话呢，都可以通过各校的咨询中心来预约一对一的中文心理咨询服务。
0: 상담 내용에는 연애, 인간관계, 우울과 불안, 문화 적응 등 우리 학생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진행합니다.
2: 是的，我们的咨询内容呢，包括恋爱、人际关系，还有我们心中的一些抑郁和焦虑，还有一些文化适应等留学生常见的心理问题啊，所有的这些咨询呢，我们都会由专业的咨询师为大家进行。
0: 동시에 상담 내용은 엄격한 비밀 보전 원칙에 따라 보호되면 교수나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大家呢在咨询的过程当中，我们也会全程的为大家进行保密，那不会转达给您的教授或者周围身边的人，这一点呢，大家可以放心使用。
0: 유학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외로움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적 도움을 구해보세요.
2: 留学生活当中，如果你也感到有压力，或者呢感觉孤独，或者呢在我们的情绪上遇到一些小小的坎儿过不去的时候，请不要一个人硬撑，可以尝试寻求我们专业的帮助。
0: 본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면 예약은 본인 소속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是的，我们的服务呢是完全的免费的，预约呢可以通过本人所属大学的咨询中心进行了解和咨询。
0: 오늘은 유지 전주 효자 치과 손효준 대표 원장님 그리고 중국 담당 차혜선 매니저님과 함께 치아 건강과 외국인 다문화 진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치과 진료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이해와 설명 그리고 안심하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이라는 점입니다.
2: 今天的节目里呢，我们不仅聊到了牙齿的健康，也聊到了在韩国看牙齿，很多外国朋友和多文化家庭真实会遇到的一些困难和我们能给大家提供的帮助。 其实啊，无论是语言还是文化有什么不同，我们对于疼痛的感知是一样的。同时呢，我们对于微笑的珍贵也是一样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大家可以从我们今天的节目出发，重新关心起自己的牙齿健康，也勇敢地迈出咨询的第一步。
0: 치아는 아프고 나서야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살펴보고 지켜야 하는 건강의 한 부분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是的，如果听完今天的节目，您可以下定决心，我今天一定要好好刷一次牙，或者呢，我在接下来有空的时间，我要预约一次全面的牙科检查。那我觉得今天的节目就非常的有意义了。
0: 함께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 也感谢各位听众朋友的陪伴和支持.
0: 한중 통일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这里是韩中同心广播，愿大家都拥有健康的牙齿、安心的生活，还有灿烂的笑容。我们下期节目再见.
0: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또 각종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 방송으로 생방송 또는 녹음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4년간 전북을 이끌 단체장과 지방의원 262명을 선출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200명 등 모두 262명이었습니다. 150만 전북 도민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은 치열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서 투명하고 치열하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은요, 첫 번째 순서로 프로야구 소식, 지난주 동안 주중 경기 롯데전 그리고 주말 경기 삼성전의 경기 김병철 해설위원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원스포츠단이 있습니다. 이 원스포츠단은 어떤 스포츠단인지 오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만난 방송하면서 프로야구가 첫 번째 꼭지에 물린 것이 처음이죠?
5: 맞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빨리 하시고 네. 저 어린 야구단 시합이 있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중 경기 롯데전 2승 1패 그리고 주말 경기 삼성과의 경기 2승 1패 기분 좋게 4승 2패를 했어요.
5: 네네.
4: 어떠세요? 해설위원으로서는?
5: 기아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리즈였습니다.
4: 네.
5: 첫 경기에서 5-4 승리를 거두면서 네. 좋은 출발을 했고요.
4: 네.
5: 2차전은 3-8 패했지만 마지막 3차전에서 10-0 완승을 거두며 이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4: 네.
5: 무엇보다 투타 밸런스가 살아났던 게 수확이었다.
4: 네.
5: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 이 6경기를 이제 분석해보면 그런 우리 감독님이 얘기한 대로 그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5: 네네네.
4: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와의 3연전에서 기아가 가장 큰 수확은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5: 가장 큰 수확은 네.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입니다.
4: 그렇죠. 네.
5: 3차전에서 네.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선발진에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4: 네.
5: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4: 네.
5: 또 타선에서는 김도영과 아데들린이 홈런포가 폭발을 했습니다.
4: 네.
5: 김도영이 시즌 15, 16호 홈런을 기록을 했었고요.
4: 네.
5: 아데들린도 9호와 10호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4: 네.
5: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4: 네.
5: 결국 이번 롯데 3연전은 시라카와는 새로운 선발 자원을 얻었고 김도영과 아데들린 장타력이 살아났던 점에서 기아가 투타 모두 확실한 수확을 거둔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투수 시라카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감독님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5: 네네.
4: 감독님이 시라카와에 대해서 3페이지로 준비를 했잖아요.
5: 네네네.
4: 그 선수가.
5: 네네.
4: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5: 네네.
4: 그래서 3페이지 제가 방송 안 했잖아요. 아, 근데 방송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5: 그렇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4: 예, 그래가지고 그날 나와가지고 시라카와가 나오자마자 입단해가지고 광주에 봐가지고 두 번째 날 시합 선발로 나왔단 말이에요.
5: 네네, 3차전.
4: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빨리 데뷔를 시켜라 했는데
5: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4: 네,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 보는 도중에 양 감독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죠. 방송 만나면 아 이런 선수를 말이지 왜 소개를 안 하게 했냐고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시라카와가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3차전 경기 중에서 1차전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5: 정말 야구의 묘미가 네. 모두 담긴 경기였습니다.
4: 네.
5: 기아가 7회까지 3-0으로 앞서면서 무난하게 승리는 하는 듯 했지만
4: 네.
5: 8회 초 불펜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4: 네.
5: 4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4: 네.
5: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나성범의 동점 홈런이 터졌고 결국 9회 말 끝내기까지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4: 네.
5: 최근 기아가 왜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네네. 그렇다면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5: 아무래도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의 호투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 네.
5: 6이닝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경기 흐름을 기아 쪽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4: 네.
5: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날 경기의 숨은 MV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네네. 경기 흐름이 가장 크게 바뀐 장면이 있죠.
5: 네, 8회 말 나성범의 동점 솔로 홈런입니다.
4: 네.
5: 8회 초 역전을 허용한 후에
4: 네.
5: 분위기가 완전히 롯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장 나성범이 곧바로 동점포를 터뜨리면서 흐름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4: 네.
5: 베테랑의 가치가 보여준 멋진 한 방이었습니다.
4: 네, 네. 자, 롯데전 끝내기 승리의 숨은 주역. 그 주역이라면 성영탁 투수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5: 네네, 맞습니다.
4: 네.
5: 9회 초 4-4 동점 상황에서 올라왔는데요. 롯데 중심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성영탁의 역할이 정말 컸거든요.
4: 네.
5: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카운트 싸움이었는데
4: 네.
5: 공격적인 승부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었고요.
4: 네.
5: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쉽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4: 네.
5: 레이에스를 상대로 풀카운트 상황에서 과감하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선택해서 삼진을 잡아낸 장면은 이날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또한 직구와 체인지업이 완급 조절이 좋았고요. 코너워크를 활용해 타자들이 쉽게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공이 좋아서가 아니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투구 능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4: 네.
5: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끝내기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 단순 1승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4: 네.
5: 기아는 당시 3연패에 빠져 있었고
4: 네.
5: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를 내줬다면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4: 네.
5: 끝내기 승리로 선수단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4: 네.
5: 결국 이후 이닝 시리즈 발판이 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네. 이 보통 3연전 경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경기를 잘해야만이
5: 네네.
4: 2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5: 그렇죠. 마음의 안정감이
4: 그렇죠. 일단 2승은 해놨으니까. 그런데 네, 네. 이렇게 경기를 가만히 보면 주중에 일주일 동안에 두 경기를 하잖아요.
5: 그렇죠.
4: 두 팀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5: 네, 네, 네.
4: 경기는 여섯 경기인데
5: 네, 네.
4: 그럼 첫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5: 맞습니다.
4: 네. 자 그러면 롯데 이제 2차전 1차전은 이겼습니다만은 2차전은 3-8로 패했단 말이에요.
5: 네네네.
4: 네.
5: 기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4: 네.
5: 선발 황동화가 초반 롯데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 경기 흐름을 내줬고
4: 네.
5: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4: 네.
5: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5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롯데는 필요한 순간마다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었습니다.
4: 네.
5: 다만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후 경기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네. 자, 2차전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홈런을 기록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19타석.
5: 네네.
4: 19번 나왔는데.
5: 맞습니다. 네.
4: 안타가 없었어요.
5: 네네.
4: 그래서 저희 어떤 팬이 여성 팬이 그러더라고요. 김정 선수 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린다고. 졸고 있다고.
5: 네, 이날 경기 전까지
4: 네.
5: 19타석. 네. 네, 연속 무한타로 답답하게
4: 그러니까요.
5: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 그러면 4-46으로 따지면 5경기. 네 경기 이상을
5: 그렇죠.
4: 안타가 없었다는
5: 네네,
4: 얘기예요.
5: 맞습니다.
4: 네네네.
5: 하지만 그때 당시 김진욱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서 시즌 15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침묵을 깼습니다.
4: 네.
5: 특히 유리한 카운트를 허용하지 않고 초구부터 과감하게 승부한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4: 네.
5: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의 홈런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줬고
4: 네.
5: 홈런 부분 단독 선두에도 올라선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네. 그때까지는 유틸유틸했어요. 2등 네. 선수들이 따라붙으면서
5: 네, 네, 네.
4: 이제 홈런 부분 공동 선두가 될 것 같았는데
5: 네, 네.
4: 아니다, 나 살아 있어 하면서 15홈런, 16홈런 계속 치는데 자, 3차전 롯데가 이제 기아가 롯데를 10대 0으로 이기거든요.
5: 네네, 맞습니다.
4: 경기 내용을 볼까요?
5: 네, 한마디로 투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가 KBO 데뷔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4: 네.
5: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홈런 선두를 굳혔고요.
4: 네.
5: 아데들린 노드리게스는 시즌 10홈런이자 KBO 첫 만루홈런까지 기록하며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4: 네.
5: 특히 기아 타선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적극적으로 승부하며 장타를 만들어냈었고요.
4: 네.
5: 마운드는 롯데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4: 네네. 투수와 타자가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그날 잘 되는 거예요. 시라카와 투수의 데뷔전의 투구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5: 네, 시라카와는 최고 구속보다는 안정적인 제구 경기 운영 능력이 인상적이었는데
4: 네.
5: 직구는 140km대 중후반을 형성을 했고요.
4: 네.
5: 여기에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커브를 잘 적절히 섞어 롯데 타자들이 타이밍을 빼는데
4: 네.
5: 그런 투구 패턴으로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4: 네.
5: 특히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았고요.
4: 네.
5: 유리한 카운트를 만든 뒤 변화구로 승부하는 패턴이 좋았습니다.
4: 네.
5: 힘으로 압도하는 유형보다는 코너워크와 완급 조절로 타자를 상대하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네네.
5: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볼넷이 없이 5이닝을 책임을 졌고요.
4: 네.
5: 이기 상황에서도 변화구를 낮게 제구하면서 범타를 유도한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기아 선발진이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이 시라가와 투수를 보면은요, 일본 전형적인 일본 투수.
5: 네, 맞습니다.
4: 맞죠?
5: 네네.
4: 컨트롤 위주.
5: 네네.
4: 거기는 스피드가 사실 일본 야구에서는요, 스피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컨트롤만 잘하는 선수가 더 승률이 높다고도 그러거든요.
5: 네네, 맞습니다.
4: 힘으로 하는 야구는 아니거든요.
5: 네네.
4: 네, 그래서 우리 김병철 감독이 투수 출신이잖아요.
5: 네네.
4: 이 시라가와 같은 투수가 가까웠나요? 선수 시절에?
5: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너무 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5: 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4: 힘으로 비추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 야구를 보면 아기자기한 이유가 투수가
5: 기본기가 참 잘 돼 있죠.
4: 제구력이 참 좋고 네. 여기서 보면 슬라이더 그다음에 스플리트 커브 네. 이런 볼을 던져가지고 상대를 현혹하고 또는 속인단 말이에요.
5: 네.
4: 아무튼 참 전형적인 시라가와 투수가 우리나라에 한번 이제 나와 있는데 좋은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투수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5: 아마 뭐 지금 시라카와 선수가 조금의 단점도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4: 네.
5: 저 기아 선수들도
4: 네.
5: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첫 번째 경기였지만은 아무튼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5: 네네.
4: 일본 전형적인 투수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5: 네네.
4: 자, 타선의 집중력도 아주 상당히 좋아졌어요.
5: 네, 네. 맞습니다.
4: 네.
5: 기아 타선은 이날 10득점을 올리면서 롯데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고요.
4: 네.
5: 특히 팀 10안타를 기록하면서 장타와 연결 능력이 모두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 네.
5: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고
4: 네.
5: 아드레날린이 시즌 10홈런이자 말로홈런으로 승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4: 네.
5: 또 하나 반가운 부분은 나성범의 타격감이 회복입니다.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고
4: 네.
5: 중팀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4: 네.
5: 그리고 김도영과 아드렐린이 나성범까지 살아난다면 기아 타선의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4: 네.
5: 이렇게 보고요.
4: 네.
5: 결국 이날 경기는 10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집중력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네. 이제 기아보다는 밑에 있었던 롯데와의 경기에서 2승 1패 했어요. 그리고
5: 네네.
4: 이제 삼성을 맞이합니다.
5: 네네.
4: 삼성과 이제 주말 3연전. 사실 저희가 삼성전의 경기는 상당히 숨막힐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가 했거든요.
5: 네네.
4: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지난주 삼성과의 3연전은
4: 네.
5: 기아가 상위권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리즈였다.
4: 네.
5: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 네.
5: 특히 첫 경기에서 거둔 5-2 승리가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4: 네.
5: 당시 3위였던 삼성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4: 네.
5: 승차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에이스 아담올로가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4: 네. 자, 그러면은 타선에서는 삼성 첫 경기에서 말이죠.
5: 네네.
4: 기아가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5: 역시 에더멀로의 압도적인 투구였습니다.
4: 그렇겠죠.
5: 올라는 7이닝 2피 안타 무실점
4: 네.
5: 9개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삼성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4: 네.
5: 1회 2사 이후 구자유격에 볼넷을 허용한 뒤 14타자를 연속 처리를 했고요.
4: 네.
5: 6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4: 네.
5: 순위 경쟁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선에서 말이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을까요?
5: 최근 살아나고 있는 중심 타선의 힘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네.
5: 1회 나성범이 선취 타점 2루타를 기록을 했고요.
4: 네.
5: 아드레날린도 적시타를 보태면서 초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4: 네.
5: 특히 나성범은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 네.
5: 장타 생산력도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4: 네.
5: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중심 타선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4: 네.
5: 또한 김도영은 안타보다도 타석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4: 네.
5: 출루 능력과 타구 질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4: 네.
5: 이범호 감독 역시 김도영의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4: 네.
5: 여기에 9번 타자 박민의 투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상하이 타선이 모두 연결되는 이상적인 공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4: 네네. 감독님.
5: 네네.
4: 시간 많아요.
5: 네네.
4: 천천히 하시. 어차피 이거 끝내야 가시는 거고. 네네. 저 이 감독님이 지금 저 우리 제자들 시합에 나가는데 타격이 오늘 잘해야 될 텐데 또 투수 누구를 내보내지?
5: 에어컨을 안 트셨나? 덥네요 오늘.
4: 아 그런가요? 원래 방송할 때는요 네. 에어컨 꺼요.
5: 아 그래요?
4: 그거 모르셨구나. 끄고 해요.
5: 진짜요?
4: 예. 네, 정말이에요.
5: 저번에 켰던 것 같아요.
4: 아 그건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여기 윙소리 나거든요. 아무튼 자 이제 불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5: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동시에 있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5: 8회 정의영은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하면서 필승조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 네.
5: 반면 9회 등판한 최진민은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에 박승규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4: 네.
5: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4: 네.
5: 5대0으로 앞서던 경기가 순식간에 5대2가 되면서 분위기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4: 네.
5: 마무리 성형탁이 급하게 등판에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4: 네.
5: 지아지에게 장타를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이기를 넘기면서 시즌 8세이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4: 성형탁 선수가 네. 마무리 투수가 8세이브를 기록한 거죠. 네. 자 이제 삼성과의 3차전을 앞두고 기아가 라인업을 변화를 줬어요 감독님이
5: 네네네.
4: 네네.
5: 이범호 감독님의 그 철저한 선수 관리와 맞춤형 라인업 운영이 돋보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 네.
5: 이날 기아

0: 투슬한 점을 고려해서 좌타자 6명을 배치하며 상대 맞춤형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1: 네네. 저 김호령 선수를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네네, 김호령 선수 인터뷰했잖아요. 요즘 김호령 선수 괜찮길래 인터뷰 한번 더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아, 목소리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좀 하자. 전라북도에서 군산 상고 나왔으니까 또 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타율이 너무 좋겠구나. 그러니까 10경기 타율이 1할 4푼 7리니까 네, 힘이
0: 언제 전화하셨어요?
1: 지난주.
0: 지난주에. 타이밍을 보셔가지고.
1: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이걸 못 봤고. 아, 그래서 내가 이 원고 받아가지고 저로 이거 내용 보면서 아, 선수가 기분 좋을 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0: 관심이 없었네요.
1: 아, 그렇지. 그냥 김호령이 김호령 하길래 한번 인터뷰 또 하자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좀 좋으면 연락해야 되겠군요. 아, 선수들이 또 그렇군요. 기분 나쁠 때는 인터뷰 안 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김호령과 김선빈 자리는 누가 경기에 뛴 거예요?
0: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네네. 중견수에는 박정우, 1루수에는 김규성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1: 네.
0: 이범호 감독은 정찬희를 상대로 좌타들에게 상대 전적과 타격 지표가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1: 네.
0: 이에 따라 공격적인 라인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최근 기아는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1: 네.
0: 다양한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면서 선수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면서도 백업 자원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운영으로 평가가 됩니다.
1: 네네. 어떤 면에서 감독이 잘한 거예요. 이 장기 레이스잖아. 이제 그렇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거든요.
0: 네네.
1: 이럴 때 선수들을 바꿔주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경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노장 선수 쓰고 베스트 나인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 선수는 이제 찬바람이 아니라 더운 7월 8월 되면 완전히
0: 맞습니다.
1: 예, 다운되는 거죠. 다운돼가지고 제 실력 발휘 못하는데 그 대타로 나오는 기아의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 뭐 어디서 그냥 쏙쏙 한 명씩 뽑아오는
0: 지금도 오듯이.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1: 네.
0: 지금 또 한 두어 명 더 있다고 합니다.
1: 참 아무튼 박수를 보내는 바예요.
0: 네.
1: 네, 잘하신 거고 자 이제 삼성 그 분위기에서 기아가 삼성과 2차전에서 연장전 접전 끝에 2대 3으로 패한단 말이에요.
0: 네네.
1: 네.
0: 결과적으로는 기아가 다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양현종이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요.
1: 네.
0: 6회 말 오선우의 선제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았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1: 네.
0: 결국 삼성에게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 네, 네.
0: 7회 초 구자욱의 2타점 2루타로 2대2 동점을 허용한 뒤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팽팽해졌고요. 연장 10회 초 강민호의 결승 솔로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1: 네, 네. 이날 저희가 가족끼리 이 경기를 봤거든요. TV로.
0: 네네.
1: 난리 났어요. 왜 기아가 지금 선수 뭐 하냐. 계속 주자가 나가는데 한 방을 못 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았고 식탁에 밥이 별로 좋지 네. 않았어요.
0: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1: 네.
0: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1: 그러면
0: 하나만
1: 삼성,
0: 쳐줬어도.
1: 그렇죠. 하나예요.
0: 네,
1: 하나.
0: 그림이 기아 쪽으로 너무 왔을 텐데.
1: 말 공격이니까 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자, 이제 그건 저희들 얘기고. 이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감독님 얘기하세요.
0: 네. 결정적인 순간은 추가 득점을 만든지 못한 공격력이 가장 아쉬웠잖아요.
1: 네네. 네.
0: 기아는 7회 말 1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1: 네.
0: 8회 말에도 1사 만루란 최고의 찬스를 맞고도 점수를 뽑지 못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또 9회 말에는 무사 1, 2루 끝내기 기회가 있었지만 정현창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이 끊겼고요.
1: 네.
0: 연장 10회 말에도 1사 1, 2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김태곤의 또 병살타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1: 네, 네. 네, 결국은 7회, 8회, 9회, 10회 네 차례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2대 3으로 패배를 했고
0: 네네.
1: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0: 선발진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양현종은 5이닝 4피 안타, 무실점으로 개인 통산, 190승을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1: 네네. 아니 양현종 선수가 살아 있어요 볼이.
0: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타자들이 양현종 선배 네. 나올 때 탁탁 이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 그리고 못 가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0: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1: 네, 그렇죠. 투수는 투수형은 아주 기분이 좋은.

0: 네, 잘 치는 타자들이 못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1: 네네.
0: 현재. 자, 그러면 선발 양현종은 좋은 투구를 했지만은 불펜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날.
1: 네. 6회 조상우에 이어 등판한 정혜영이 7회 동점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다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0: 네.
1: 다만 이후 김범수와 한재성 각독유가 이어 던지며 추가 실점 없이 이기를 막아낸 부분은 긍정적이었는데
0: 네.
1: 접전 상황에서 불펜이 버텨주며 기아가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0: 네.
1: 그러나 9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진 성형탁이 연장 10회 강민호에게 결승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죠.
0: 네.
1: 그렇다고 이날 패배를 마운드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0: 네.
1: 투수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고
0: 네.
1: 오히려 경기 후반 여러 차례 찾아온 득점 기회를 기아 타선이 살리지 못한 결정력 부족이 더 크게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삼성한테 2대 3으로 졌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바로 이제 어제 어제 원수를 갚았어요. 7대 6으로 기어코 이겼단 말이에요.
1: 네. 네.
0: 또 역전에 역전 해가지고
1: 아이,
0: 그때는 또 역시 김대웅 선수가 최고였어요. 말씀을 해줘요, 이제.
1: 저는 김대형 선수가 두 번째 홈런 쳤을 때
0: 네.
1: 이겼다.
0: 네.
1: 예.
0: 이 말씀 좀 해봐요. 아,
1: 네.
0: 대단했어요.
1: 김대형 선수는 이날 4안타 2홈런으로 공격력을 이끌었습니다.
0: 네.
1: 3회 말 3대 3 동점 상황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고요.
0: 네.
1: 6대 6으로 맞선 8회 말에는 또 결승 솔로 홈런까지 폭발시키면서
0: 네.
1: 팀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특히 홈런 두개 모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타격뿐만 아니라 홈런 포함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공격 전반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김도영이었다.
0: 네.
1: 찬란하게 빛난 김도영.
0: 찬란하게.
1: 슈퍼스타다운 경기를 보여줬다.
0: 네.
1: 우리 꼭 감독님께서도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 극찬은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롯데전에서 2차전, 3차전에서 15, 16홈런
1: 네,
0: 때렸어요.
1: 맞습니다.
0: 거기에서 타점만 한점한 점에서 2점. 그 다음에, 삼성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 17호 홈런 2점짜리.
1: 네네.
0: 그 다음에 8회에 18호 홈런 1점짜리 해가지고 홈런 4개 쳤어요, 일주일에.
1: 5개죠.
0: 왜또 5개예요?
1: 홈런은 4개.
0: 4개, 홈런 4개.
1: 5타점.
0: 예, 그렇지.
1: 네네.
0: 타점은
1: 네, 타점
0: 5타점.
1: 5개.
0: 이야, 이게 김동영이에요. 그러니 저는요, 이게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야구 싱겁다고 안볼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1: 또 다른 슈퍼스타가 나올 겁니다.
0: 나올까요?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성범 선수가 또 아주 또 옆에서 너만 치느냐? 나도
1: 네네.
0: 홈런이다
1: 네,
0: 했어요.
1: 그렇습니다. 김도영의 역전 투런 홈런 직후에
0: 네.
1: 나성범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 네네.
1: 시즌 10호 홈런으로 7시즌
0: 네.
1: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0: 네.
1: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고
0: 네.
1: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김도영과 나성범이 동시에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기아 타선의 파괴력이 한층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0: 네. 자, 이제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이디 또 나왔어요.
1: 네네.
0: 능구렁이가 나와가지고 던졌는데 저는 6이닝 동안 6안타 주고 6피 안타 주고
1: 네네.
0: 30점 하길래 오늘 또 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타자들이 또 이걸 또잘 커버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됐는데 어때요?
1: 네, 선발 제임스 네일은 일단 승패를 떠나 제 몫을 저는 충분히 했다. 해낸 경기였다고 충분히 자기 몫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뭐 6이닝 6동안 6피 안타 3실점
0: 네.
1: 3자책점 퀄리 스타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0: 네.
1: 초반 삼성 타선의 끈질긴 공격에 다소 고전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0: 네.
1: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0: 네.
1: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0: 네. 자, 이제 지난주 위닝 시리즈가 기아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줬어요.
1: 네네.
0: 네.
1: 네, 기아는 지난주 롯데와의 시리즈에 이어 삼성과의 3연전에서도 이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0: 네.
1: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0: 네.
1: 김도영, 나성범을 중심으로 중심 타선의 장타가 터지고 있고 네. 젊은 선수들도 힘을 보태면서 공격의 짜임새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치열한 중위권 싸움 경쟁 속에서 한 경기 한 경기의 가치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이닝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순위를 한번 볼까요?
1: 네네.
0: 감독님 보시죠. 순위.
1: 네네.
0: LG가 36승 23패 1위.
1: 네네.
0: 2위가 KT
1: 네.
0: 34승 1무 24패로 1위와는 한 게임 반차.
1: 네네.
0: 삼성이 33승 1무 24패 1등과 두 게임 차.
1: 네네.
0: 네. 그리고 기아가 32승 네. 1무 27패로 1등과 네 게임 차입니다.
1: 네네.
0: 한화가 29승 1무 27패 1등과 5게임 반차.
1: 네네.
0: 두산이 29승 2무 29패로 50% 확률이죠. 6게임 반차입니다. 기아하고 한화는 1.5게임, 두산과는 2.5게임 차예요. 앞에와는 기아와 1위 LG와는 4게임 차인단 네네.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중위권 싸움이
0: 네.
1: 아주 치열합니다.
0: 그렇죠.
1: 네. 저는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0: 네.
1: 이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지금 기아는
0: 네.
1: 3위권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0: 네.
1: 이렇게 봅니다.
0: 네. 네. 그런데 이 경기가 말이죠. 삼성이 지금 기아한테 이제 2승 1패로 이제 기아가 더 승률이 높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세 게임 차 벌어져 있던 것이 두 게임 차로 줄어들었단
1: 네네네.
0: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금부터 사실 뭐 아직도 3분의 1 전체 경기에
1: 네네.
0: 그렇죠?
1: 네네. 기아가 지금 두산과 하나와의 경기에서 지금 두 경기 차이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0: 네네. 이번 주 내일부터
1: 경기가 지금 대전에서 잡혀 있는데
0: 내일부터
1: 아주 중요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 경기가 두산하고 또 하는데 그 두산이 또 6위 팀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 기아하고 불과 뭐 두 게임 반 차 그죠?
0: 네.
1: 네. 차가 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아로서는 최대 중요한 경기다.
0: 네.
1: 경기가 지금 6경기가 잡혀 있다. 여기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한 가지 저희가 감독님하고 좀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데늘린 선수.
1: 네네.
0: 이 선수가 지금 계약이 끝나간단 말이에요.
1: 네네.
0: 감독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선수 계약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팬들도 이 선수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달라요, 다들. 홈런 많이 쳤는데.
1: 일단은 지금 카스트로보다는 어떤 좋은 점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0: 네.
1: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0: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여됐다는
1: 네네네,
0: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홈런 한번 치고 그냥 또
1: 네네.
0: 침묵을 지키다가 또 어쩌다 네. 홈런 한번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 감독님은 연장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주저하세요?
1: 제가 카스트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카스트로 네.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카스트로 선수에도 지금 더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이기 때문에 카스트로 선수에게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0: 알겠습니다.
1: 생각입니다.
0: 네, 제가 기아 감독에게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0: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의 그 엘리트 체육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원 스포츠단인데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을 모시고 전북 원 스포츠단의 창단 목적부터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본부장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간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북 원스포츠단이라는 이름이 참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데요. 원스포츠단이 언제,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쉽게 정리하자면
0: 네.
1: 전북 원스포츠단은 저희 전북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를 통합한 것인데요.
0: 네네.
1: 지난 2025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10월부터 출범하여 현재까지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체계적인 역성 기반을 확충하고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0: 네.
1: 그동안 재능이 있는 지역 유망주 선수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실어팀 자리가 부족해 타 시도로 유출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0: 네.
1: 도내 유망 선수들을 흡수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팀 창단을 하고 전북 원 스포츠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지역 체육인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창단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그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네, 현재 9개 종목에서 총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0: 네.
1: 선수 육성부에서는 선수들의 계약, 예산 집행,
0: 네.
1: 훈련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스포츠 지원단은 감독 선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행정과 현장이 그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종목들을 창단 운영하고 있고 또 소속된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1: 현재 전북 원 스포츠단은
0: 네.
1: 전북 강세 종목과 육성이 시급한 기초 종목을 조화롭게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0: 네.
1: 2003년 카누팀을 시작으로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 3종, 롤러, 세팍탁구로 육상팀을 창단하였고
0: 네.
1: 2025년도에는 검도, 올해 2026년도에는 철인 3종 여자팀이 창단되어 9개 종목 10개 팀 감독님과 선수 5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각 종목 훈련장에서 전북을 대표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인기 종목으로 주로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 3종, 롤러, 세팍타크로 육상 그렇게. 근데 작년에 창단이 돼서 근데 우리에게는 꽤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 스포츠단 이게 스포츠단 이름을 원 스포츠단 이름을 작년에 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체감하신 변화와 성과가 있겠죠?
1: 예,
0: 네.
1: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전북 체육의 안정화입니다.
0: 네.
1: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전북의 소속감을 느끼며
0: 네.
1: 훈련할 수 있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지역 내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0: 네.
1: 저희 선수들이 초중고 학생 선수와 대학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 사업과 멘토로 활동하면서
0: 네.
1: 지역 꿈나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도민분들께서도 전북의 이름을 달고 뛰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하면 또 성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1: 네,
0: 해주시죠.
1: 맞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이
0: 네.
1: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수영팀은 금 3개, 은 8개, 동 1개를 획득했으며,
0: 네.
1: 세팍타쿠르 팀은 단체 3위, 철인 3종 팀은 혼선 단체 2위 등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수영팀의 한다경 선수는 자유형 400m와 8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올해에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장하고 있으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주도, 전국체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네. 대단합니다.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다니 그 선수의 노력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있겠고 또 국가대표급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겠죠?
1: 네, 모두가 네.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9월 일본에서 펼쳐지는 아이치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여러 선수가 뽑혔는데
0: 네.
1: 수영팀에 한다경, 이성훈 선수,
0: 네.
1: 카누팀에 이한솔, 한솔이 선수,
0: 네.
1: 세팍타쿠르의 박선주 선수,
0: 네.
1: 철인 3종의 김혜란 선수 등 전북 원스포츠단 6명의 선수가 태극마트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또한 동계종목 바이애슬론팀의 고은정, 김상은, 이현주, 권웅구 선수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내에 이제 그 스포츠과학센터 그리고 또 선수 트레이너를 관리하는 선수 트레이너를 팀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1: 네, 전북 스포츠과학센터와 선수 트레이너는 전북 선수단의 비밀병기 같은 곳입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첨단 장비로 선수의 근 골격계 기능을 정밀하게 측정 분석합니다. 선수들이 시즌 전후로 센터에 방문해 체력 측정,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
0: 네.
1: 스포츠 심리 상담, 경기 영상 기술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0: 네.
1: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와
0: 네.
1: 기술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0: 네.
1: 과학적 수치를 바탕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0: 네.
1: 부상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경기력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또한 선수 트레이너는 각종 대회 훈련 현장에 파견되어
0: 네.
1: 부상 예방 및 컨디셔닝 관리,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0: 네.
1: 맞춤형 스포츠 재활 등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본부장님하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노래 한 곡 듣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0: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가 그 스포츠 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선수 트레이너 팀들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원의 구성 그리고 또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요?
2: 네, 맞습니다.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는 센터장, 선임 연구원, 연구원, 행정원, 측정원에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 트레이너는 남자 2명, 여자 2명, 총 4명이 전국대회 전지훈련 장소에서 선수들과 같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신장,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과 같은 체격 측정을 비롯해 악력, 배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반응시간 등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인게이트 장비, 트레이드밀, 포스플레이트, 운동역학 장비 등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그 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2: 네, 현재 14개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북 원스포츠단의 향후 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 전북 원스포츠단은 현재 운영 중인 종목에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도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비인기 치약 종목을 창단시켜 차츰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북 체육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롤 모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북 원스포츠단 선두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는 전북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혹은 언론에서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의 이름을 보시면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2: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선두들에게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 과학적인 관리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북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전북 원스포츠단,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 활약할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최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인, 죄송합니다.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지금 프로 축구 얘기보다는 월드컵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대회가 이번 주에 목요일에 이제 소위 세계 축제가 열리는데요. 우리 전북은 우리 대한민국은 6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어요.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경기가 있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이 도민들,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전북 현대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송범근, 김진규 선수가 있었고요. 늦게 조희재 선수가 참여를 했어요. 수비 선수 중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조희재 선수가 급기 또 미국으로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현대 선수들이 또 활동을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 후인 6월 19일 금요일에는 멕시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6월 25일에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예선전 경기하는데요. 많은 그 축구 전문 그런 데서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팀을 선정을 해봤는데,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함께 예선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이 배드민턴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주봉 감독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대회만 나가면 그냥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레전드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원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난주 방송을 듣고 SNS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혹시 기억나세요? 길을 걷다가 문구 하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요. 저에게 먼저 든 생각은 꽃이 아니면 어때? 였습니다. 화초에는 꽃도 있고 뿌리도 있고요. 줄기와 잎도 있는 건데요. 각자의 개성이 다른 것처럼요. 굳이 모두가 꽃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된 문구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의 에피소드와 생각을 저의 SNS에 올렸는데요.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준 분이 버스에서 본 건데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문구였대요. 그 문구를 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문구였다고 하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안치환 가수의 노래 가사였다고도 했어요. 이 댓글을 읽으면서요.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 문구를 보고 자기 삶을 되돌아 봤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문구 하나가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제가 길을 가다가 봤던 문구도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났을 테고요. SNS 지인이 봤다던 버스의 문구도 그 버스를 타고 내렸던 수많은 승객들이 봤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그 문구가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났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문구를 보기는 봤는데 별 감흥 없이 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구가 마음 깊이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때요. 또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요. 그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겠구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봤던 문구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그리고 지인이 버스를 탔다가 봤던 문구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똑같은 문구를 봐도요. 어떨 때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딱 멈추게 됩니다. 뭔가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와서 걸리는 느낌이랄까요? 같은 문장인데요. 어떤 날은 스쳐가고 어느 날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그건요. 그 말을 읽는 그 단어나 아니면 단어를 보거나 문구를 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그 순간이 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구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봤을 때 내지는 들었을 때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아주신 그분도요. 버스를 늘 탔었을 거예요. 그 노선도 여러 번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그 노선의 그 버스도 여러 번 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눈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했다고 하신 것처럼요. 그 짧은 버스 구간 동안 마음에 뭔가 툭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경험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 하나가 마음에 꽂히는 순간 말입니다. 마음에 들어온 순간에 대해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떠오른 일화 에피소드인데요. 어머니가 예전에 뭐 요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꼭잘 먹고 다녀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네 하고 대답하면서도 솔직히 그냥 건성이었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한참 지쳐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출장을 마치고 늦은 밤에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밥은 꼭잘 먹고 다녀라. 그 순간 그 말이 생각나면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단순히 밥 이야기가 아니라 네 몸을 잘 챙겨라. 그게 먼저다. 그리고 힘이 들더라도 힘내라라는 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한참이 지나서야 버스 안에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저의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그때서야 도착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밥을 잘 먹어라 이야기 외에도요, 어머니 말씀 중엔 그때는 바로 느끼지 못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과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 이야기 중에 당시에 바로 이해를 하거나 마음에 와닿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때, 그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그 상황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으면서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마음을 툭 치면서 아, 그때 그 말이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었구나. 그럴 때가 있죠.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과로 지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늦은 밤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는데 불이 다 어둡게 꺼져 있겠죠. 창밖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이는 시골 아니면 산 밑에 있는 간혹 한두 개 들어오는 불빛도 바라보고 또 가끔은 어두운 밤이니까요.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도 바라보고 하면서 그때 사람이 좀 감성적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때여서 문득 지쳐있는 날밥잘 먹고 다녀라 라는 어머니 말씀이 아, 기운내라, 힘내라 라는 말이었구나 하고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요, 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도 그럴 수 있어요. 수십 번 들었던 노래인데 어떤 날은 유독 어떤 소절이 마음에 걸려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날이 있어요. 분명 가사는 바뀌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책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몇 년 후에 다시 읽으면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한 줄이 다시 읽으니까 딱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책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죠.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준 겁니다. 한번 읽었던 책을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다가 나중에 다시 읽으니까 그때서야 글자 하나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지는 책을 한번 읽고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니면 문득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책의 글귀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안치환의 노래 희망을 만드는 사람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가사를 버스에서 보신 그분이요. SNS에 글을 남겨주신 그 지인이요. 그날 그 문구 앞에 잠깐 멈췄을 때 그분 마음에 어떤 문이 열려 있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하는 물음이 이미 그 문구를 보기 전에 내가 의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 어딘가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구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평소에 머릿속에 먼저 있었고 그 문구가 거기에 가서 마땅한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래된 말이나 상황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일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다가일 수도 있고요. 창밖을 바라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들었던 어떤 말이나 글귀, 상황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요, 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만들어줄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억지로 이런 거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일부러 막 감동받으려고 아니면 마음에 뭔가를 담으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죠. 이건 저절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냥 내가 살아온 시간 위에서 내 마음이 충분히 준비됐을 때 조용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말이, 어떤 노래가, 어떤 책의 문장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말을 품을 만큼 깊어졌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건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이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든요. 마음에 들어오는 건 글과 말일 때도 있고요. 어떠한 행동이나 상황일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배려했던 행동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문득 떠오르며 느껴지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문득 떠오르는 말 또는 글귀 하나 있으신가요? 예전에 들었는데 그냥 지나쳤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왔던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나만 아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스위스러우,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스위스로 우리 조금만 더 걸을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0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9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119회 방송 내용은요. 길을 걷다가 본 문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와도 이어져요. 길을 걷다가 본 벽에 적힌 문구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였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나만 아직 제자리인 것 같은 사람에게요. 뭔가를 시작했는데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요. 또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이 말은 분명 위로가 됩니다. 분명 따뜻한 위로가 되는 말이었지만 문득 그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꽃이 아니면 어때? 라는 생각이었죠. 어쩌면요. 그 문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늦어도 괜찮다였을 텐데요. 저는 그 앞에서 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더 오래 했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에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너도 지금 어렵더라도 당신이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은 꽃을 피는 과정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꽃을 필 거다. 힘내자는 뜻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죠. 저마다 각자가 꽃처럼 활짝 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든 저의 생각은요. 꽃이 아니면 어때? 라는 말이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쁘게 핀 꽃을 먼저 보게 되지만요. 꽃이 혼자서 필 수 없다는 거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뿌리도 줄기도 잎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꽃이 아니더라도 뿌리나 줄기와 잎처럼 각자의 역할,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멋지다. 지금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멋지다. 이런 생각을 보통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생각을 한다면 과정으로 한 개인의 과정으로 본다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씨앗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새싹이 나오면서 뿌리도 튼튼해야 되고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야 되고 잎도 건강하게 광합성을 잘 해야지 꽃을 더 건강하게 필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과정이 힘들지만 아마 잎을 피우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힘내라. 너도 언젠가는 꽃을 필 거다라는 결국은 이것도 꽃의 관점에 맞춰져 있죠. 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역할적인 부분의 꽃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남들에게 화사하게 예쁘게 보이는 꽃의 역할만 있으면 안 되죠. 네. 다 꽃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 꽃일 수도 없겠죠. 네. 잎의 중요성이나 뿌리의 중요성도 있으니까요. 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잎의 역할도 있고 뿌리의 역할도 있고 줄기의 역할도 있다. 그리고 각자의 꽃, 뿌리, 잎 역할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사회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 과정에서의 꽃을 피우는 건 개인적인 관점이라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 역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저도 공감하고 저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날 든 생각은 결국 꽃이었어요. 뭐다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꽃을 피우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꽃꽃이 되어야 되나? 꽃이 아니면 어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꽃일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이런 각자의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요, 초록색 잎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듯이 꽃으로 활짝 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뿌리처럼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활짝 핀다는 기준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 삶에서 뭔가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그런 중요한 순간이겠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겠죠. 그 꽃이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눔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게 여행이라든지 예술 창작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꼭 꽃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그게 크게 돈과는 연결되진 않지만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옆에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만약에 돈이라면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들지만 너도 언젠가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꽃이 필 거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미 꽃인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이 그림을 돈으로는 비록 지금 연결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도 행복해하고 나부터로 그림을 그리면서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분은 지금 화양영화의 순간, 꽃이 한참 펴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요, 돈은요, 네,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기는 해요. 물감도 더 많이 살수 있겠죠. 그럼 지난주 119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꽃이 아니면 어때? 고개 끄덕끄덕 완전 공감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꽃과 식물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공감됩니다. 사실 꽃이 아니면 어때라는 말은요, 꽃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꽃처럼 화사하게 활짝 피는 순간을 저 역시 상상하곤 합니다. 지난주 방송은 여기에 더해서 살짝 비틀어 본 생각이었던 거예요. 꼭 누군가의 눈에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야만 괜찮은 건 아닐 거고요. 잎처럼 조용히 푸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줄기처럼 누군가를 받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죠.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네, 화사하게 꽃필 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꽃 피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꽃 오래오래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소나무님의 닉네임처럼요, 아예, 닉네임 안에 그린 소나무, 푸른과 소나무가 다 들어있네요. 소나무는 그 푸름이 멋지잖아요. 소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죠? 네, 대략적으로 좀 떠오르긴 하지만 이것부터도 소나무 하면 그 푸른 잎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꼭 꽃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히읗. 몇 달간 선거 뉴스를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히읗. 제 마음처럼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히읗 하면서 꽃다발 이모티콘 올려주셨어요. 이 내용의 반전인데요. 마지막이 꽃바구니로. 마음은 뒤숭숭하지만, 네, 내 마음처럼 결과가, 선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꽃바구니, 네. 꽃다발이죠. 당선된 분들 축하한다는 의미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선거도 그렇고요. 뭔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요. 속이 시원할 때도 있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뒤숭숭할 때도 있어요. 선거 결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달간 계속 이 선거와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잖아요. 뉴스도 보고 후보들 이야기도 듣고요.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요. 어느새 그 시간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몇 달간 늘 주변의 선거 이야기나 그런 유세나 관련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내 시간 안에 그 선거가 익숙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상 끝나고 나면요. 갑자기 그 부분이 훅 빠지는 거잖아요.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요. 결과가 또내 마음 같지 않으면 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선거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응원하고 좋아했던 분이 선거에 당선되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안될 때도 있고요. 지금 할수 있는 건요.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후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사회에서 함께 으쌰으쌰 살아야 되잖아요. 네, 부디 열심히 잘 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요, 요즘 제가 가장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지훈님처럼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휑하고 때로는 속상한 부분도 있어서 힘내자. 일단 당선되신 분들 다 열심히 하시길 응원합니다라는 생각을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볼수 있는 포인세티아는요, 붉은 잎이 멋지고 좋습니다. 말씀처럼 꽃이 아니어도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포인세티아의 붉은 부분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많이 볼수 있죠. 물론 1년 중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거리에서 여기저기에서 확확 사라지지만 댁에서나 사무실에서 포인세티아를 기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붉은 부분 때문에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그게 꽃이 아니라 잎이죠. 친호님 그래서처럼요. 햇살을 많이 받으면요. 그 잎이 더 붉어지고요. 색이 선명해지죠. 햇살을 적게 받으면 붉은 색감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포인세티아를 키울 때는, 기를 때는 베란다, 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놔야지 그 잎의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포인세티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붉은색이 문득 꽃인가? 잎인가? 이런 생각 한번 정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을까요? 그게 했거든요. 그때 찾아봤는데 꽃이 아니고 역시 잎이라고 하더라고요. 식물 중에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초 중에 크로튼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실에서 예쁘게 잘, 제가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만나고 있는 크로튼이라고 있는데, 크로튼도 햇빛을 많이 받으면요. 마치 꽃처럼 잎의 위 부분이 울긋불긋하고 예쁩니다. 더구나 포인세티아는 붉은색 하나잖아요. 근데 크로튼은 노란색, 분홍색, 붉은색, 노란색과 분홍색이 섞인 색,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 참 다양합니다. 무지개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크로톤이나 포인세티아나 지금 예쁘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요. 꽃처럼 붉은색을 띄어서 다양한 색을 띄어서 예쁘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결국 앞서 그렇게 말해놓고 잎보다 꽃이 더 예쁘다는 건가?
꽃처럼 다양한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이어서 잎이 그래서 잎도 꽃처럼 예쁘다, 꽃보다 더 예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결국은 꽃인 건가? 이런 생각으로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처럼 됩니다. 아닙니다. 네, 친우님 글에서의 핵심처럼요. 굳이 꽃이 아니어도 된다. 앞에 소나무님, 네, 소나무님, 소나무 하면 꽃은 생각 안 나지만 울창한 그 숲이 생각나는 것처럼 잎도 충분히 멋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잎도라는 말도 꽃은 예쁜데 잎도 예쁘다잖아요. 잎은 멋진 겁니다. 그게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개성일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이 겸비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경비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9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꽃이 피기 직전 꽃봉오리가 가장 예쁘더군요. 웃는 이모티콘.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꽃이 요샌 더욱 예쁘게 보이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변한 감성. 느낌표 느낌표. 갑자기 잊고 있었던 단골 가게가 생각납니다. 남대문 칼국수집, 인사동 조개사 앞 찻집, 광장시장 녹두 빈대떡집 등등. 오랜 세월 사장님과 단골의 인연이어서요. 사장님께서 많이 챙겨줘서 정이 쌓인 곳입니다. 서울에 가면 꼭 들리던 루틴인데요. 요샌 몸이 멀어지니 추억이 되어버린 곳이네요. 가끔 그 맛과 정이 그리워요. 유유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써주신 글 내용 중에 인사동 조개사 앞 찻집은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서 두리번거리면 찾을 수 있겠죠? 찻집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꽃이 피기 직전 꽃봉오리가 가장 예쁘다는 말이요. 아, 좋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꽃이 피기 직전에 꽃봉오리라는 말은요. 그 봉오리,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요. 이것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과 뜻과 의미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지나고 나면 밝게 해가 뜬다는 말이잖아요. 마치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봉오리가 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외에 제가 은하수님 글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런 좋은 말로 굳이 연결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실제로 꽃도 예쁘지만요.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 저도 참 예쁘더라고요. 가만 보면 꽃도 예쁘지만 꽃봉오리는 뭔가 물을 머금고 있는 듯한 그런 싱그러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곧 꽃이 필 거라는 그러한 설렘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은하수님의 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살 때는 뭐 대다수의 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화원에 가서 꽃을 살 때 다 활짝 핀 꽃들만 지나가면서 볼 때는 활짝 다 개화를 한 꽃들이 많은 것이 보기는 좋지만 뭔가 우리 집에 가져오려고 하면 몇 송이 꽃이 피어있고 대다수는 꽃봉오리인 것들을 우리가 더 찾잖아요. 앞으로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많이 보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 꽃봉오리에 대한 설렘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단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방송 주제였던 단골 가게의 이야기도 생각나고 합니다. 말씀처럼 몸이 멀어지게 되면요. 본의 아니게 마음도 멀어질 때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요. 은하수님 그래서처럼요. 지금처럼 마음에 그 기억과 추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단골인 겁니다. 올 여름에 한번 시간 내셔서 단골 가게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가는 거라고 하시니까 인사동 조개사 앞 찻집도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방송처럼 갑자기 폐업이 안 됐을 겁니다. 소식 한번 전해주세요. 다녀오시고 나면요. 책갈피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그럼요. 초록잎 프로 화사하게 필 수도 있고요. 튼튼한 줄기처럼 든든하고 멋진 사람도 있어요. 꽃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꽃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잎이 멋진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취미라고 해도 되나요? 맞을까요? 그런 말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화초 가꾸는 거. 방송 중에 한 번씩 드문드문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화초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푸르른 관엽식물을 더 좋아합니다. 관엽식물은 일반적으로 잎이 다 초록색이면서
공통적으로 잎이 좀 넓어요. 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보면 큰 화분에 큰 녹색의 잎이 많은 큰 식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엽식물이라고 하죠. 뭐 고무나무도 있고요. 몬테스트라, 스킨답서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고무나무도 제가 좋아하는 종, 유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서도 벵갈 고무나무 그리고 떡갈 고무나무 이 두 개의 종류의 고무나무를 좋아합니다. 행운목도 좋아해요. 네, 이러한 것들, 이런 관엽식물의 특징은 줄기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굵은 나무의 특징은 줄기 꽂이를 해도 줄기를 잘라서 물꽂이를 하거나 흙에 심어도 뿌리가 나면서 잘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분양도 하곤 하죠. 제가 또 수경재배를 좋아해서 이러한 종류들 뭐 관엽식물 포함해서 스킨답서스 엄청 이거 잘 되죠. 수경재배 아이비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고구마 네 매주 보고를 하고 있네요. 고구마 순을 제가 또 좋아해서 지지난주에 유리컵에 물을 담고 고구마를 담가놨는데요. 두 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는 뿌리가 안 났는데 하나가 하루 먼저 담그는 고구마가 뿌리가 조금 났고 순이 빼꼼하고 두 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네, 고구마 순은 처음에 순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순이 나오고 나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넝쿨을 만들고 있죠. 나중에 좀 더 자라면 책갈피를 통해서 보이는 날이를 통해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네, 늦게 피어도 꽃이다. 꽃이 아니면 어때? 둘 다 좋습니다. 나비와 벌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히읗 히읗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저는요, 나비와 벌이 되어도 좋다면 꿀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꿀벌 아니면 배추 흰나비? 예, 저는 그렇게 단순한 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또 꿀벌과 나비는 꽃에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 열매를 맺게 하는 훌륭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네. 제가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시간에 가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예전 방송에서 진행자님이 방송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화양 연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내 인생에 화려한 날이 꼭 한 번이라는 법은 없다. 내 인생에서 꽃은 여러 번 필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공감했었습니다.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님과 청취자님, 인생에 활짝 핀 꽃을 기원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꽃은 여러 번 필 수 있다. 그 말 지난 방송에서 했었는데 지지난 방송이죠. 지지난 방송에도 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꽃을 피어왔고 또 앞으로 피어갈 거예요. 물론 화양연화가 담고 있는 뜻이 내가 살면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인데 가장이라는 붙기는 하지만 꽃이 피는 순간들은 그때그때 여러 번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죠. 피고 꽃이 핀다니까 이 생각도 나네요. 여러 번 핀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고 지고 또 비어 무궁화라네. 아 오랜만에 떠오른 노래 가사입니다. 꽃도 해마다 피는 꽃이 있죠. 그리고 한 해만 딱 피는 꽃이 있고요. 어떤 꽃은 한 해에도 꽃이 핀 다음에 다시 또 피고 어떤 꽃 같은 경우는 한번 다 핀 다음에 위에 부분을 잘라주면 다시 또 꽃이 피는 그래서 1년에도 한 여름 정도 피기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피는 꽃들도 많죠. 네. 이것도 뭐 꽃을 많이 피워야 좋다 한번 피는 건 덜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살면서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여러 번 맞이한다. 꼭 너도 꽃이다. 꽃을 한 번만 피우는 건 한 번만 피우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생각해보니까요 흔히 예쁘거나 좋은 것을 비유할 때 꽃 이야기를 하네요. 꽃처럼 예쁘다, 마음의 꽃, 꽃다운 나이,
꽃 같은 시절, 꽃미남. 제가 왜 이것만 더 크게 읽었죠? 꽃길만 걷자, 민주주의의 꽃 등등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시면서 하트하트하트 남겨주셨네요. 민주주의의 꽃, 얼마 전에 했네요. 우리 선거와 투표, 민주주의의 꽃이죠. 그렇습니다. 언어 속에서도 꽃은 늘 긍정의 상징으로 보통 쓰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영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꽃이라는 말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소중한 단어들도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네. 꽃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든든하고 탄탄한 걸 얘기할 때 뿌리 같은,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같은 걸 얘기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때도 뿌리가 또 으뜸이죠. 네. 민주주의도 뿌리가 탄탄해야지 풀뿌리처럼, 그래야지 민주주의의 꽃도 더 활짝 필 수 있는 겁니다. 줄기 같은 사람처럼, 이런 말도 있죠. 네. 그렇다면 방송의 꽃은, 네. 이어서 누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먼저 생각난 것이 있어요. 호박꽃도 꽃이다. 그런데 방송 듣고 나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꽃이 아니면 어때요? 호박꽃은 꽃보다는 호박이라는 열매가 더 의미가 있잖아요. 히읗. 꽃의 영역에서 호박꽃은 사랑받지 못하지만 열매의 영역에서는 정말 최고죠. 히읗. 꽃이 아니면 어때요? 각자의 매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히읗 히읗. 남겨주셨습니다. 저는요, 호박꽃이 어렸을 때, 요즘은 호박꽃을 주변에서는 보기가 힘든데요. 어렸을 때는 담장너머로 호박꽃이 있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딩스럽게 호박꽃도 꽃이냐 하면서 우리가 놀리긴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서 아,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네요. 초딩과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문득 그 생각이, 화초를 좋아하고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오늘 갑자기 평소에 봤던 게, 들었던 문구가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처럼 호박꽃이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호박꽃, 꽃도, 꽃 자체도 참 풍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란 빛깔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안에 꽃 수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에게 호박꽃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호박꽃을 통해서 루시님이 열매의 가치를 다시금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꽃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열매의 소중함,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각자의 매력, 이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너도 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요, 화양연화가 생각납니다. 인생에서 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절, 제 인생에서도 화양연화는 언제일까요? 아직 안 온 것 같긴 해요 하면서 눈물 찍 이모티콘을 올려주셨네요. 앞서 종무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죠. 화양연화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화양연화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요,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수많은 내일이 더 기대된다는, 꽃을 피울 날을 기대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요, 화양연화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의 아름다운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꽃은 꼭 한 번 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번, 네. 그것도 한, 뭐, 내가 일과 관련된 꽃을 피는 순간도 있겠고, 사랑과 관련된 꽃을 피는 순간도 있겠고, 건강과 관련된 꽃을 피는 순간도 있겠죠. 그렇게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잠깐 듣고 갈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부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의 하루만 더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상빈님이 나류 재갈피 119회 방송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예전에 자주 들었던 말이죠.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요.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들려왔습니다. 힘이 필요할 때 응원으로 들었거나 했던 말인데요. 오랜만에 듣네요. 그래도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는 말을 들으면요. 항상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답니다. 요즘 MZ 세대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MZ 세대. X 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 그런데 그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던 순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이랬던 말이구나. 그게 경험과 세월이 또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MZ 세대 분들도요, 늦게 피어도 너는 꽃이다. 이미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성숙한 초딩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일찍 느꼈을 수도 있겠죠. 상민님 말씀처럼 꼭 MZ 세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러한 문구가 특별하게 더 마음에 와 닿는 순간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요, 잡초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풀들도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인데, 잡초라는 이름으로 통칭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지난주에 신나서 계란꽃, 개망초 꽃밭이 펼쳐진 산책로에서 한참 사진 찍으며 놀았다고 소개했었는데요. 며칠 후 다시 그 길을 걷는데요. 그 예쁜 꽃밭이요. 예초가 되어 개망초 친구들이 쓰러져 말라 있는 거예요. 유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천변쪽 개망초 친구들은 하늘하늘 바람에 춤을 추고 있어서 그쪽에 피해서 다행이야. 잘 살아줘.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걷고 있는데요. 그쪽 천변에는 개망초 친구들이 또 예초되어 있더라고요. 유유. 미안해. 그래도 너희들은 내 사진 속에서 예쁘게 웃고 있단다. 잘 쉬고 내년에 만나.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다시 그 길을 걷는데요. 다시 곳곳에 개망초 친구들이 예쁘게 금세 자라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반가움과 기쁨, 그리고 그 생명력에 감탄하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앞에 울창한 숲이 있는데요. 며칠 전 밤엔 오랜만에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반가웠어요. 몇주 전에 진행자님께서 퀴즈 내셨던 그 소쩍새 소리가 귓가에서 생생하게 들리니 참 좋았습니다. 오늘 새벽엔 뻐꾸기 소리가 들리고 한동안 들리지 않던 닭 우는 소리가 들려서 또 너무 좋았어요. 밤 12시에 우는 닭, 2시에 우는 닭, 3시, 4시, 6시, 점점점. 이렇게 불면증 닭들이 우는 소리가요. 불면증이 있는 제게 친구 같아서 참 고마웠지만요. 그 친구들도 저도 불면증이 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연에 적을 내용을 미리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었는데요. 모두 적고 나니 기분이 참 좋네요. 참 저는 프리지아를 가장 좋아하지만 무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밤 공기가 상쾌한 요즘입니다. 그 울창한 숲 덕분에 등산할 때는 맡는 그 향기를 집에서도 맡을 수 있음이 늘 감사함입니다. 진행자님도 청취자님도 상쾌한 매일이 되시길 원해요. 라고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잡초라고 이름을 통칭하는 거요. 저도 공감합니다. 봄에 예전에 방송 중에 했던 말 중에 야생화도 비슷하죠. 우리가, 요즘 들에 야생화가 많이 피어서 봄꽃이 피어서 좋다라고 하는데 실은 저마다 다 멋진 이름이 하나하나 있죠.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하나하나 있을 거고요. 또 잡초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잖아요. 계란꽃, 개망초, 저도 좋아하는 꽃이에요. 꽃이 조그맣고 노란색. 그 수술 같은 게 있고요. 주변에 흰꽃이 둘레 있는데 예전에 사진 찍을 때 특히 많이 좋아했던 꽃입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비슷한 경험 저도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 넝쿨 장미가, 붉은색 장미가 참 풍성하게 많았는데 작년 4월에 하물며 5월에 꽃피는데 4월에 예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그 기억이 나서 3월, 4월 중에 액체 비료를 사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앞에 장미꽃들 뿌려줬는데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긴 했어요. 네. 더 관심으로 꽃을 필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세연님이요, 아파트 사시는 것 같은데요. 소쩍새 소리, 뻐꾸기 소리 하면요, 닭의 울음까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지난주 방송에 남겨주신 SNS 댓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이 버스에서 안치환의 노래 가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프리스타일의 바이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쯤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날이 선선하니 아주 좋아졌어요. 봄날인지 여름날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아주 놀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자.

네, 6월 10일. 오늘은 놀자. SG 언어비의 나라라로 첫곡 띄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6월 10일이, 민주항쟁 기념일이죠. 87년도 6월 12일. 지금 6월 항쟁이라 해가지고, 예, 그 전부터 12월 86년도, 아마 해마다 데모라는 걸, 했던 시기였는데, 87년 1월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나서 그래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가 6월 12일에 전국 뭐 아마 대책위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를 했었죠. 전주 지역도 중앙성당 앞에 보면 예전에 거기에 육교가 있었어요. 육교에서 모이고 각 대학교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어디서 모이자 해서 가두시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60대부터였는데요. 흔히 말하는 넥타이 부대라고 하죠. 하고 중앙성당 앞에서 지금 관통사거리죠. 관통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제스탄 속에서 뛰어다녔던 시기가 지금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69와 전혀 관계없지만 주주클럽에 16, 20 그리고 줄리엣입니다. 기다려 늑대.

네, 주주 클럽 16, 20 줄리엣 기다려 늑대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아주 독특했던 여자 보컬들이었죠. 60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 요즘 보면 시위를 하면 어떤 사람이 뭐그 선결제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걸 하잖아요. 본인들이 참석을 못하지만 참석 안 중에서 선결제로 하는데 그게 이제 모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풍년제과 뭐 상호를 말을 해도 되는 그 역사적 사실로 말하면 전주 분들이 왜 이렇게 풍년제과를 좋아하느냐 얘는 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87년 그 6월 항쟁이라는 기간에 아마 풍년제과에 단팥빵과 크림빵 그리고 우유를 먹어보신 분이라면 풍년제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시위대에 풍년제과뿐만이 아니었죠.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개인적 기억도 나는데 남부시장에 경찰한테 쫓겨서 숨었 가려주시고 숨기셨던 분도 많았고요. 어디 가면 랩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탄 쏘니까 랩을 무상으로 막 주신 분들, 물 어디서나 막물 먹으러 가고. 그 당시 시내버스를 타면 충성 한마디면 무조건 탔던 기억도 납니다. 키네틱플로우의 헤어지던 밤 그리고 아웃사이더 피에로의 눈물.

네, 키넥틱 플로어의 헤어지던 밤, 아웃사이더, 피에로의 눈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표, 숙희의 좋은 사람, 아, 길미, 이름만 들어도.

0: tell me why.
1: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지역 서출역 방송입니다. 전주에 살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감상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2: 어디야?
3: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2: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네,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방송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을 잡거나 하면 저작권이 보호가 되잖아요. 아,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나갔었거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노래 가사는 뭐 나이트 그룹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예전에 전주 지역에 쌍방울이라는 프로야구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만년 하위권에서 맺는 게 아니라 거의 꼴찌만 하다가 야신이죠.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시고 그 당시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김기태 타자도 있었고 어린 왕자 김원영도 있었고 여러 야구 선수들 하면서 저희가 막 쌍방울이 2위까지 진출한 데 있었어요. 야구 경기, 전주구장, 정말 절정을 달랬는데, 제가 이제 약간, 부모님께 도서관 간다고, 학교를 땡땡이 치고, 갔다가, 제가 지켰죠. 예. 요즘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불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김동희의 이번만은 니네 고민형.

벌써 지금부터 모든 걸 원점으로 널 만나기 전 그대로 돌리고 싶을 뿐이야. 그때 그건 안 되잖아.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엊그저께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 사랑이 맞아.

0: 한번 울어봐도 우려나지 못해. 나
1: 네, 김동희 이번만은 린의 곰인형 듣고 왔습니다. 잊어진다는 게 좀 그렇죠. 이불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멀어진다 해서 기억에서 사라진 그런 것들이 시간이 약이란 말이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디베이스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시아니 그대를 사랑해.

렉시 하늘리로 리믹스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보면 이런 댄스 노래들은 리믹스 버전이 있고 뭐 무슨 버전 있는데 그마다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요. 신나는 건 사실 좀 리믹스 버전이 신나긴 하더라고요.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입니다. 6월 13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1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느냐.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에 참가하신 분들의 귀와 즐거움을 아니, 저희도 이제 거기 참가를 하거든요. 부스 참가를 하는데, 저희 이제 노래도 틀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라디오 방송하는 과정을 잠깐 체험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1시에서 5시까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 달리는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에 저희 공동체한테도 함께 하니까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지만 사실은 저도 나옵니다. 빨리 나오고 다른 분이 멋진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마지막 곡으로 날씨가 시원하지만 언제가 좀 더울 것 같으니까 이런 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전에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나 너튜브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생방송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단골 아니더라도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 추첨해서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광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책 선물로 드립니다. 헤올리 연하수님 그리고 민영21세기님 저희 홈페이지에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지연네 녹아버려요.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팀은 원진 밴드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원진,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창작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른 뮤지션들이 세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락을 기반으로 블루스, 팝, 재즈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원진 밴드가 2024년에 발표한 앨범 라쿠나 INC. 이 라쿠나 INC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그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이름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일요일 저녁처럼 해내지 못한 숙제를 껴안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밀려오는 감정을 음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원진 밴드의 Hold Me Tight를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인디 뮤지션 유영훈입니다. 2019년에 Useless Youth Have Freaky Dance로 데뷔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앨범을 내고 이후에 아쉬움을 느껴서 홀로 앨범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명을 짓지 않고 본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천장에 붙어 마음을 토닥여주던 야광별은 언제부터 이다지도 선명했는지, 그럼에도 사라지지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조용히 혼잣말하다 겨우 파랑이 세상을 조금 지배하고서야 잠에 드는 나날들이라고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영훈의 초록불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원진밴드의 홀미타이트, 유영훈의 초록불면.

자, 두곡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우리 지역 뮤지션은 이덕현입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덕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순창 북중에 진학해서 밴드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꿈을 키워왔고요. 서울 신림동에서 음악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에게는 대한민국이 좀 좁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학창 시절의 입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곡입니다. 이덕현의 노래 19를 준비해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 대금 연주자 이창선입니다. 이창선,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이창선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금 스타일을 구축한 연주자입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이라는 밴드 형태의 음악 활동도 했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르코 프론티어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고, 대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소개드릴 곡은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인데요. 2010년에 발매된 첫 음반 꿈꾸는 소년의 수록동 수록된 곡으로 전통적인 이 개면조의 슬픈 선율을 사용해서 대금 특유의 서정적이고 한이서린 표현을 좀 극적으로 나타낸 연주곡입니다. 자, 이 곡은 춤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고 뭐 문화 콘서트 난장 등에서 연주되기도 했었죠.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덕현의 19, 이창선의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죠.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요. 기타리스트 임효섭이 이끄는 밴드 임효섭 밴드입니다. 임효섭은 백제예술대학에서 공부했고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를 통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임효섭 밴드의 곡 중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직 서툰 연인들의 설렘이 느껴져요. 환호성을 질러 야호! 기타 솔로 너무 좋아요. 눈과 귀와 마음이 뻥 뚫립니다. 라는 호평들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자,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준비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정난운입니다. 우리 지역 뮤지션 밴드 정난운. 2023년에 데뷔했고요. 대한민국의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드물게 볼 수 있는 구름, 이 정난운이라는 구름의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전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보통 이제 세로로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우리가 적운이라고 하죠. 근데 정난운은 그보다 더 크게 솟아있어서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로 그 정난운을 밴드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밴드의 이름, 영감을 어디서 얻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밴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컬 겸 기타를 맡고 있는 김준경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 최근에는 멤버 모두가 작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밴드 정난운의 곡 중에서는 블루 마운틴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훈의 블루 마운틴스 두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 퓨전 국악 밴드 차우름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차우름은 2020년에 작곡가 이우빈이 새롭게 모든 연주자를 섭외해서 다시 새롭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22년에 또한번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이자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2024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면서 더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차오름입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오름의 음악 중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 클라리넷이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최산하입니다. 자, 클라리넷 연주자 최산하는 2025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인데요. 지난 2025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최산하의 바로크 재해석이라는 연주회를 통해서 바로크 음악을 클라리넷으로 재해석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죠. 클라리넷이스트 최산하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도 이어오고 있고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재즈클럽 무대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산하의 연주 중에서 알렉 템플턴의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최산하의 라이브 연주 녹음 실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최산하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입니다.

함께한 두 곡,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최선아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뮤지션은 서기춘입니다. 밴드 크림의 리더로, 또한 밴드 살롱드 보통의 기타리스트로, 또 작곡가, 작사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서기춘. 그는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주의 인디씬을 이끌며 활동을 해온 중견 아티스트입니다. 서기춘은 90년대 민중가요를 통해 음악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밴드 크림 활동을 통해 록과 포크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재는 밴드 춘희 오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밴드 춘희 오빠의 노래 평강공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 밴드 커런트 무드인데요. 커런트 무드는 전주 고사동에서 자라난 청춘들의 노래를 담아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찬란한 젊음이라는 시절에는 사랑과 낭만, 불안과 아픔이 뒤섞여 있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의 날씨, 향기, 분위기를 음악이라는 담벼락에 청춘의 붓으로 연주하고 색을 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 커런트 무드가 청춘의 붓으로 색을 칠한 노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곡 이어드리죠.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요, 왜 힙합이나 랩은 없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래퍼 컬리입니다. 컬리의 본격적인 음악 생활의 첫 싱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곡이 바로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음악을 위한 고민,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에서 생기는 불안들에 맞서기 위해서 꿈을 위한 시각화를 담아낸 곡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자,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갖자라는 야망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컬리의 비주얼라이저를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페탈 예술기획입니다. 페탈 예술기획은 이 모토가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고 합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는 말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소리는 소리대로, 움직임은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 어떤 보이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멤버 구성도 다양합니다.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태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3중주, 4중주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춤과 무대 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장에 오실 때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다? 예, 팜플릿에 향수를 묻혀서 그 향기를 직접 맡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제 스스로는 다차원적인 예술 경험이라고 또 표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이 공연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은 와, 참 적절하다, 의미 있다라고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페탈 예술 기획의 작품 중 오늘 소개할 곡은 향수입니다. 역시나 질문을 좀 드려봤더니 영화 향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혹은 소설 속의 주인공 그르누이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래퍼 컬리의 비주얼라이저, 그리고 페탈 예술기획의 다스 파르퓸 향수라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곡, 12팀을 소개해드리면서 12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진밴드, 예, 그리고 유영훈, 이덕현, 이창선 대금스타일, 임효섭, 그리고 정난훈, 그리고 차오름, 최산아, 춘희오빠 서기춘, 커런트 무드, 그리고 컬리와 페탈 예술기획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오늘의 뮤지션, 이 아티스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어디선가 공연에서 또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곡은 래퍼 컬리 비주얼라이저, 페탈 예술기획의 향수 다스 파르퓸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였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팀들이 없나요? 그런 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뮤지션들, 예술가께서는 아, 저의 음악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예, 이런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음악과 방송을 하는 이백희였고요.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같이 버티는 파체 더 키는 거야 내 등치의 라이센스 비더패워 치과스테스 믿고 가는 게 마셉 기고 나는 나는 메인 레드 스파크 발생한 메인 채널 따라할 때 never drink help 이것은 original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K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최고의 팝송. 웰컴 투 전주 커뮤니티 라디오 앤 DSB 메아리 리뷰브레스 팝송 리스너 에브리원. 오늘 방송은 언어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경건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이름 모를 사나이에서 숨져간 호국 영령들에게 바칩니다. 메르크 베르데스의 화이트 크랜 백학 보내드립니다.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

자유는 인간에게 부여된 절대적 권리 장전입니다. 미국의 뉴욕항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오늘 또 인류를 향하여 자유 헌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송호 리버티, 자유의 찬가, 나나무스크리가 노래합니다.

침을 발라서 밀봉하는 군사우표는 미군들의 스타일입니다. 총성이 담긴 전선의 편지는 자신의 안부입니다. 그러나 침묵의 유언장, 전사 통보는 천국의 승차권입니다. She'll let with a kiss. 키스를 포함한 편지,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노래입니다.

보성이 울려 퍼지는 전선에 있는 소년병을 위하여 신의 가호를 기도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기도에 담긴 소녀의 목소리는 애잔한 슬픔을 남깁니다. 크린 로베스, Recklehurst Soldier. 돌아오지 않는 소년병 보내드립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추억의 팝송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끝으로 호국 영양에 예 보내드리는 영혼의 선율입니다. 영화 지상에서 영혼으로 주제음악 일사일렌조 트럼펫 연주곡을 진혼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무정, 편집의 양태석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Respect to listener, everyone. See you again next month. Goodbye.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도 끝나고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일해가실 단체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낙선하신 여러분께는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잘 마치시도록 응원하며 오후의 하모니를 열어가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이름도 빚도 없이 목숨 바치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자유와 희망을 노래한 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안산 시립합창단이 연주하는 비목입니다.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우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게 되어 맺혔네. 다음은 고진숙 씨의 조두남 작곡 그리움입니다. 기약 없이 떠나가신 그대를 그리며 먼 산 위에 흰 구름만 말없이 바라본다. 아, 돌아오라, 못 오시나. 오늘 또 해는 서산에 걸려 노을만 붉게 타네. 그리움을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귀뚜라미 우는 밤에 언덕을 오르며 초생달도 구름 속에 얼굴을 가리운다. 아 돌아오라 아못 오시나 이 밤도 나는 그대를 찾아 어두운 길 달려가네. 어두운 길 달려가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애달지만 그리우고 아름다웠던 곡들을 들어보았으니 이번에는 보리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윤학원이 지휘하는 대우합창단이 연주하는 윤현하곡 보리밭입니다.

오리바 차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애생각이 외로워 휘바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고향하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하면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 생각날 때면, 고향이 그리울 때면 고운 노래 들려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 넓힌 하늘만 눈에 차네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제는 희망을 노래해야겠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 돛단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낙배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가수 조영남과 우리 고향 출신 성악가 바리톤 고성현 씨와 테너 임철호 씨가 한양 음대생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린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리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린 마음을 달래며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누군가 보고 싶고 만나서 함께 노래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이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추모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강산을 자손만대 영원히 보존하며 지켜나가야 함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짐해 봅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김도환 곡 혼양을 향한 해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의 길로 표현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합창곡입니다. 삶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웅장한 화성과 서정성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오늘 이 찬양곡은 작곡가인 김도환의 부친인 김치근 목사님이 북한에서 월남하지 않으시고 교인과 교회를 지키시고 그러다가 순교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인을 그리며 김희보 씨가 노랫말을 짓고 김도환 씨가 작곡한 칸타타 순교자의 첫 번째 곡입니다. 비록 순교를 당하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실 그 모습을 그리며 작곡된 이 곡을 들으시며 참 소망과 위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향하네 고람대우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파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본향을 향한 애를 끝으로 오해 하모니를 마치겠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아와 함께하는 오해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하모니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지영, 김정자가 엮어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고요.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1: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0: 네,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이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자님, 어느새 6월입니다. 네, 6월은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1: 아유,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여름. 3, 4, 5월은 우리가 봄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6, 7, 8은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9월, 10월, 11월은 가을, 그리고 12월, 1월, 2월은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5월에도 더운 날들이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방송에서는 4월부터 더위로 기후변화를 말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봄이 이번에는 길게 이어진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봄, 여름, 갈, 겨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 아호, 네. 멋집니다.
0: 네, 근데 정자님 혹시 우리가 이제 6월이 되었으면은 좀 하고 싶은 것, 또 초반이니까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그동안 게으름 부리느라고 미뤄놨던 저는 그 일을 좀 치료해야 돼서 치과를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치아가 안 좋으신가요?
1: 아유,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저는 지난번에 장거리 수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6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6월에도 장거리 수업을 가야 되는데 대신 7월과 8월에는 일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1: 하나도 없어요?
0: 하나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일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서 어떻게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어떻게?
0: 그래서 혹시 좋은 일 있으면 저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떻게?
0: 네. 이제 동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만나게 될 동시집은요. 2026년 푸른 책들 에서 나온 동시집인데요.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라는 동시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 동시집 제목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어린이 작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러 명이었는데 여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작가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푸른 동시 놀이터에서 2026년 올해의 동시로 강목영 외 50인을 모아서 신현건이 엮고 편햄으로 출판된 책이거든요.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작가님도 선정이 되어서 저도 한 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1: 아, 우리 지영 시인님은 없으시고요?
0: 네, 저는 없습니다.
1: 아유, 분발하십시오.
0: 네, 분발해야겠습니다. 이 동시집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 쉿, 우리 둘만의 비밀. 로 총 14편이 실려 있고요. 2부는 사이좋은 보물찾기로 13편이, 3부는 궁금하다 궁금해로 13편이, 4부는 세상에 하나뿐인으로 14편이, 그리고 마지막 5부는 사랑의 특수기호로 10편이 실려서 총 64편. 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오.
0: 여러 동시들의 동시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1: 그러니까요. 한 번에 여러 시인들의 동시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러면 동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뾰로롱.
0: 먼저 1부, 쉿, 우리 둘만의 비밀에서 골랐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동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림책 버스 강모경. 창 밖으로 경치가 지나가요. 그림책을 넘기듯이 경치가 지나가요. 다음 책은 땡땡땡입니다. 사서 언니 예쁜 목소리가 들리면 그림책을 다 본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고 그림책을 볼 사람은 버스를 타고 촤르르륵 책장이 넘어가요. 이런 동시입니다. 네, 버스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그림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차창으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그림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자님이 볼 때 어떠셨나요?
1: 저도 그림책 버스는 자주 봅니다.
0: 네.
1: 많이 타기도 하고요.
0: 네.
1: 앉아서 풍경을 넘기며 가면 아주 편하고 굉장히 좋죠.
0: 맞아요. 저도 가끔 그림책 버스에 탑승을 하는데 편하게 그림 감상을 하는 거 참 좋더라고요. 네. 종종 탑승을 하고 싶습니다.
1: 멋있는데요.
0: 좋습니다. 자, 다음 동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손동현.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주인장은 조금 걱정이 되겠지?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많이.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버리면 어쩌지? 하고 말이야. 지나가던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거야. 원 세상에! 생선을 맡은 고양이라니! 호기심에 우르르르 밀물처럼 몰려들겠지? 고양이는 점잔 떨다가 배고프면 가장 신선한 생선을 한 마리 보란듯이 천천히 먹는 거야. 도둑 고양이가 아니니까 의젓하고 품위 있게 눈치 보지 않고 아, 저 생선이 가장 싱싱한 거로군. 손님들은 고양이가 먹는 생선을 앞다퉈 사가겠지? 북적북적, 북적북적 생각만 해도 신이 나. 나는 커서 생선 가게를 차릴 거야. 도둑 고양이라는 색안경이 싫다는 호랑이도 고양이과라는 자존감 높은 우리 집 야옹이와 동업을 할 거야. 그때까진 쉿! 우리 둘만의 비밀. 네, 이런 동시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고 했는데 정자님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있을까요?
1: 현실에서는 큰일 나지 않을까요?
0: 네.
1: 입맛 다시며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지영님은 맡길 수 있겠어요?
0: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믿고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1: 와우. 네.
0: 호기심에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점잔을 떨던 고양이가 배고프면 가장 신선한 생선 한 마리를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도둑 고양이가 아니니까 보란듯이 의젓하고 품위 있게 천천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싱싱한 생선이라 믿고 고양이가 먹는 생선을 앞다퉈서 사갈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고양이와 생선 가게를 동업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상상을 하는 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1: 와,
0: 고양이에게 맡기는 생선 가게.
1: 좋아요. 동업 한번 해보십시오.
0: 네. 이번에 이제 또 제가 다른 동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동시는 정말 좋습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긴 꼬리 제비 나비라는 동시인데요. 네. 긴 꼬리 제비 나비의 특징을 알고 읽으면 더 재미있을 그런 동시입니다. 전 동시를 읽고 나서 재미가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동시를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긴 꼬리 제비나비 이정인. 시꺼먼 복면을 썼더라고요. 담을 훌쩍 넘어왔어요. 담을 넘는 건 도둑이잖아요? 꽃밭을 뒤적거리다가 또 담을 넘어 달아났어요. 딱히 없어진 건 없는데 뒤적거리던 꽃송이에 코를 대보니 향기가 살짝 옅어진 것 같아요. 이런 동시입니다. 전 이 시를 읽고 정말 홀딱 반했습니다. 욕심이 나서 나도 이런 동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자님 혹시 긴 꼬리 제비 나비 본 적이 있으신가요?
1: 글쎄요. 긴 꼬리 제비 나비라는 건 잘 모르겠고
0: 네.
1: 꼬리가 긴 나비를 본 것은 같아요.
0: 맞아요. 그 이름에서 대강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1: 네.
0: 꼬리가 길면서 제비 느낌, 제비처럼 생긴 그런 나비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0: 정말 복면을 쓴 것처럼 새까만 나비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도둑 같지는 않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비가 담장을 이렇게 날아오고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는 담을 넘어오고 또 담을 넘어갔다. 그리고 꽃밭을 뒤적였다라고 했는데요. 딱 도둑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더 멋있는 건 뭐냐면 딱히 없어진 건 없는데 꽃향기가 살짝 옅어진 것 같다라고 했어요.
1: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역시 맞아요. 시인들은 천재인 거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설명을 들으니 저도 그림이 그려져요.
0: 맞아요. 그래서 긴꼬리 제비나비가 훔쳐간 것은 향기뿐이 네. 안 훔쳐간 것 같아요.
1: 아우, 향기.
0: 긴꼬리 제비나비 이렇게 동시로 만나봤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2부에서 들려드릴 건데요. 2부는 아까 소 제목이 사이좋은 보물찾기라고 했어요. 자, 어떤 동시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으로 김영. 기차역에 도착하면 떠오르는 할아버지의 동그란 몸. 일찍부터 나와 우리가 탄 기차를 기다리던 할아버지. 오고 가는 많은 사람 속에서 멈췄던 시간은 할아버지의 눈동자 안에 우리들이 담기면 먼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풀어지고 등어리를 시소처럼 살살 쓰다듬어 주시던 할아버지 양손을 사이좋게 나눠잡고 하하하 껄껄껄 돌림웃음이 만든 지도를 따라 걸어가는 집으로 가는 길.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던 마음은 멈춘 시간처럼 지루하고 아주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눈동자 안에 손주와 기다리던 사람들이 당기면 그것이 강물처럼 풀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시를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하게 여며지는 그런 동시 같았습니다. 혹시 정자님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그렇죠. 시를 읽다 보면 가끔씩 그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날 때 또 이런 감정들이 또 맞아요. 와서 닿잖아요.
0: 네. 그래서 기다릴 때는 한없이 지루하고 멈춘 시간 같았지만 만나고 나면 뭔가 또 기쁘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험. 네,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요즘 아주 핫한 노래이죠? 악동 뮤지션. 네. 무슨 노래일까요?
1: 악뮤가 부릅니다. 소원의 낙원.
0: 아니요. 소문의 낙원.
1: 소문의 낙원. 소문의 낙원.

0: 네,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동시는 끌어넘치면 이라는 동시인데요. 정자님, 뭐가 끌어넘칠 것 같은가요?
1: 네, 끌어넘친다는 말은 그 가열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가스에 네. 국이 끌어넘친다거나 뭐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그럴 것 같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끌어넘치면 황남선. 이글이글 여름에 불을 지피면 쎄쎄 매미 소리 끌어올라요. 쎄쎄 매미 소리 끌어오르면 쏴쏴 바닥 분수도 터져 나와요. 쏴쏴 바닥 분수 터져 나오면 와글와글 아이들 몰려들어요. 와글와글 아이들 몰려들면 사방으로 웃음소리 퍼져 나가요. 공중에는 여름에 여전히 이글이글, 광장은 시끌시끌 와글와글. 그렇게 부글부글 끌어넘치고 나면 시나브로 식지요. 가을이 오지요. 이런 동시인데요. 네, 하루처럼 여름을 묘사한 동시 같았습니다. 불을 지피고 매미 소리가 끌어오르고 그리고 바닥 분수가 터지고 아이들이 몰려나오고 웃음소리가 퍼지고 그렇게 끌어넘치다 보면 가을이 오고 우리도 곧 끌어넘치겠죠? 네,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덥습니다.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1: 와, 황남선 시인처럼 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네.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봅시다.
0: 네, 그래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황남선 시인은 어떻게 보면 막 이게 즐기는 모습으로 잘 그려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도 미리 걱정은 되지만 안 하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다음 동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동시도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동시입니다. 이 시인의 동시집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 생각인데요. 한번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와우, 얼마나 재밌길래 그러는지 기대가 됩니다. 얼른 들려주세요.
0: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송이라는 동시인데요. 이 밤송이는 가을에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미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우, 여름도 아직 안 지났는데요.
0: 네, 밤송이 한상순. 짓궂은 가을바람이 자꾸 고슴도치 겨드랑이를 간지렸습니다. 웃음 많은 고슴도치가 참지 못하고 부하하하 웃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이를 어째. 달랑 세 개뿐인 이빨이 우두두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놀라 입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고슴도치가 밤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제발 도망친 이빨을 하나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자님,
1: 네.
0: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1: 글쎄요, 고슴도치가 이가 세 개뿐이었는데
0: 네?
1: 가을바람이 간지려 피는 바람에 웃다가 이가 빠져버렸다는 것이고
0: 네?
1: 그걸 찾으러 훌쩍 뛰어내려갔다는 이야기잖아요?
0: 네.
1: 밤나무에 고슴도치가 살았나요?
0: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여쭤봤습니다.
1: 아.
0: 네, 혹시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1: 아, 밤송이가 제목이었죠. 아, 밤송이가 고슴도치였구나.
0: 맞습니다.
1: 와, 시인이 밤송이를 고슴도치라고 표현했군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빠진 네. 이는 밤톨이고요.
0: 맞습니다. 와, 와 딩동댕.
1: 와.
0: 이제는 제가 조금 힌트를 주기만 해도 바로 동시를 이해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읽는 것도 그만하시고 쓰는 거 쓰실 일만 좀 남은 것 같아요.
1: 저는 독자로만 담겠습니다. 이렇게 천재적이지 못해요.
0: 아, 저랑 동시 한번 써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1: 못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시는 안 쓰시는 걸로. 네, 이번에는 3부 궁금하다 궁금해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시계라는 동시인데요. 시간과 시계는 연관성이 있죠?
1: 그렇죠.
0: 네, 동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시계. 김영주. 시계는 밥 안 주면 꼼짝도 안 하는데 시간은 밥 안 먹어도 씩씩하게 잘만 가지. 시계는 한 번씩 죽었다 깨어나지만 시간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지. 그러나 죽지 않는 시간도 시계가 없으면 알 수 없지. 시계는 사람들이 만들지만 시간은 사람을

0: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동시를 읽으면서 와 쉬운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1: 현실에 가까운 동시 아닌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0: 네. 근데 약간 이야기는 좀 난해하고 철학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게임이라는 동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두 말을 가지고 동시를 썼더라고요. 네. 어떤 말을 가지고 동시를 썼는지 들어보시죠. 어떤 게임? 이 옷끈. 아침에 챙겨나간 때문에와 덕분에 카드. 때문에 카드가 많이 남아야 이기고 덕분에 카드는 적게 남아야 이기는 게임. 안 좋은 일은 너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도 너 때문에. 잘된 일은 내 덕분에. 내가 잘했으면서도 내 덕분에. 집에 돌아와 세어보니 때문에 카드는 다 써버렸고 덕분에 카드만 많이 남았네. 오늘은 내가 또 졌다. 저는 이 동시를 읽고 저는 어떤 카드를 많이 썼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덕분에 카드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1: 와.
0: 근데 제가 더 젊은 날이었다면 아마도 때문에를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종자님은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쓰셨나요?
1: 저는 때문에 덕분에 비슷하겠지만
0: 네.
1: 그래도 덕분에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덕분에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감사와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써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쓸수록 좋죠.
0: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가 후기를 썼는데도 이 동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우리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와, 역시 멋지십니다. 네.
0: 동시 하나 더 듣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과학자라는 동시인데요. 어떤 시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과학자 김양희. 나비는 날마다 민들레에 출근하여 씨앗의 날개를 연구하며 만들었어요. 드디어 발사하는 날 우주로 날아가요. 민들레 씨앗은 환호를 받았지요. 최선을 다한 나비 모두에게 잊힐 무렵 나사는 최고 과학자로 나비를 뽑았어요. 여기까지인데요. 네, 민들레가 피면 나비가 꽃 사이를 막 넘나들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나비 과학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날마다 출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씨앗이 네, 이렇게 여물면 홀씨되어서 날아가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네, 이제 씨앗의 날개가 발사되고 씨앗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환호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과학자 나비는 네, 공로도 없이 잊혀졌겠죠. 그런데 나사에서 나비를 최고의 과학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과학자 나비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동시를 읽고 나사가 과학자 나비를 어떻게 뽑았나 혹시 이런 기사가 있나 찾아봤거든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가 상상해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렇게 쓰는 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나비에게 최고의 상을 주는 거죠.
0: 네.
1: 과학자가.
0: 어쨌든 나비나 벌 때문에 어떤 씨앗이 맺히고 그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멀리 퍼져서 네. 또 자생하고.
0: 그래서 우리는 열매 같은 것을 좋아하고 먹고 그러지만은 정작 그것을 위해 애쓴 벌이나 나비에게는 좀 감사하는 마음은 좀 덜하죠.
1: 아,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0: 그래서 이제 과학자 나비 최고의 과학자로 뽑혔으니까 이 순간만이라도 축하한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비 과학자님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팔레트.

0: 아이유가 부른 팔레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4부에 나오는 가지가지색이라는 동시입니다. 가지가지색.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1: 가지가지, 여러 가지.
0: 그럴 수도 있죠. 네. 동시는 어떤 건지 들어볼게요.
1: 네.
0: 가지가지색, 선경아. 사람들은 가지색이 보라라고 해. 정말 그럴까? 검정에 짙은 파랑, 노랑, 연두도 있어. 하양도 빠질 순 없지. 자세히 보면 연분홍도 있다고. 가지는 여러 색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인가? 내가 비 오는 날 지렁이와 놀다 학원 빠졌을 때 잎 다 떨어진 어린 나무 추울까 봐 입혀주고 왔을 때, 구석기 시대의 유물 같은 신기한 모양의 돌 모을 때, 가지가지 한다는 엄마의 말은 내게도 여러 빛깔이 있다는 말이겠지? 세상에 하나뿐인 빛깔 좋은 가지가지 말이야. 자, 정자님.
1: 네.
0: 가지색이 무슨 색이죠?
1: 기본적으로 가지는 보라색이지만, 네. 제가 지영님이 들려주시는 시를
0: 바로 컨닝하셨죠.
1: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0: 네. 검정, 짙은 파랑, 네. 그리고 노랑, 연두, 하양, 연분홍. 이렇게까지 가지가지 색이라고 시인이 표현을 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도 가지가지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작가가 예시로 들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렁이랑 놀다가 학원을 빠지고, 그리고 잎이 다 떨어진 어린 나무가 추울까 봐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신기한 모양의 돌을 주워 모았고, 이런 거 볼 때 이 친구는 만나보진 않았지만 참 매력 있는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시 속의 아이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해보는 것,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달라질까요?
1: 아무래도 그렇겠죠. 멀리서 보니까 귀엽죠.
0: 네.
1: 그런데 엄마라면, 아이고, 넌 왜 그렇게 별나냐. 정말 가지가지 한다. 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0: 그럴까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럴까요? 저도 제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 자녀가 어릴 때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참 별스럽다. 가지가지 한다.
1: 그쵸?
0: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그 생각 지금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해보고 싶네요. 자, 이번 동시는 단추주머니라는 동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단추주머니, 심효진. 할머니, 이 주머니에 뭐 들었어요? 단추가 들었지. 할머니가 단추를 한 개씩 꺼낸다. 검정 단추는 할아버지 조끼에 있던 거. 하얀 단추는 아빠 점퍼에 있던 거. 진주 단추는 고모 원피스에 있던 거. 나는 셔츠 단추를 한 개 떼서 할머니에게 준다. 이 단추도 넣어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쏙 나올게요. 이런 동시입니다. 네, 할머니의 단추 주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추 주머니에는 뭔가 사랑이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던, 어쩌면 근접하게 있었던 그런 단추를 보면서 곁에 있지 않아도, 그리고 곁에 있어도 늘 떠올리면서 따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손녀의 마음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단추를 떼서 또 건네고, 그래서 동시를 읽는 내내 좀 따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단추를 모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희 엄마는 헌옷을 버릴 때 예쁜 단추나 아니면 흔히 쓰던, 많이 쓰이는 단추 있잖아요. 어디에 달아도 좀 무방한? 네. 그런 흔한 단추.
1: 변함이 없는.
0: 네, 아니 또 그리고 어디에 달아도 잘 어울리는 그런 단추를 떼어서,
1: 그렇죠,
0: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단추 대신에 달기도 하고,
1: 오호,
0: 예쁜 무언가를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만들 때 달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1: 와.
0: 네, 혹시 정자님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1: 당근입니다. 좀 근청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네, 저는 그 옷을 버릴 때 단추하고 그 지퍼라고 하죠.
0: 네.
1: 지퍼는 조금 뜯어서 아. 뜯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0: 아, 뜯어놓으세요?
1: 네.
0: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예쁜 단추 같은 것은 좀 버리기가 아까워서 모아놓기도 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장식으로 달기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재활용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맞아요.
0: 우산살 부러진 거 그건 방수가 되기 때문에 틀어가지고 약간 밥상보나 아니면 나들이 갈 때 깔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는데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에 단추 같은 거 예쁜 거 달기도 하고 그러면 오, 아주 좋더라고요.
1: 저도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0: 네.
1: 저는 그 우산보를 네. 뜯어가지고 깨끗이 빨아놨다가 김장할 때
0: 아.
1: 배추 씻어서 놓고
0: 네.
1: 개를 이렇게 딱 씌워놓습니다.
0: 그래도 괜찮겠네요.
1: 방수이기 때문에 짱입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예쁜 것은 깔고 도시락 같은 걸 먹으면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1: 저 좋은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0: 네. 그렇게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단추를 모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어른들도 봤고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5부 사랑의 특수기호에서 마지막 동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라는 동시인데요. 요즘 엘리베이터는 정말 빠르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높은 층에 살아도 금방 이렇게 막 빠르게 올라가는데 동시에서는 엘리베이터 속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1: 천천히 가겠지요?
0: 네, 천천히 갈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 이 어린.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엘리베이터는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1층에서 15층까지 자꾸 문이 열릴 때 남의 집 치킨 배달 냄새가 가득할 때
1: 오호.
0: 그리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때 그때 모르는 사람들과 둘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는 학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단짝 친구랑 이야기 끝나지 않을 때 웃음이 멈추지 않았을 때 공부보다 재미를 더 오래 느끼고 싶을 때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갈 걸 후회될 때, 그때 도착 알림음이 들릴 때 이런 동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마음의 속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고파서 집에 갈 때는 느리게 가고 층마다 다 멈추고 그리고 다른 집에 치킨 냄새도 막 나고 네 이럴 때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겠죠? 그런데 반대로 학원을 갈 때는 정말 빠르게 간다고 했어요. 친구와 이야기도 더 하고 싶고 더 깔깔거리면서 놀고 싶은데 눈치 없게 빠르게 띵동 도착하는 엘리베이터 같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밥을 혼자 가서 먹는 것을 좀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차는 혼자 마시는 걸 아주 잘하는데 밥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 저기 층마다 다 멈추고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집에 가서 뭘 먹을까? 밥을 비벼 먹을까? 아니면 참치캔을 야채 싸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생각만 나는데 정말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자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 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푸른 동시 놀이터 2026년 올해의 동시를 모은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라는 동시집을 들고 나와서 함께 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추억을 불러오는 그런 동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발한 동시를 제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는 아이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추억도 담는 큰 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동시집을 읽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저는 이 동시집을 보면서 아까 분발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올해의 동시에 뽑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습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동시 알고 보면 참 매력이 많은 그런 문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지영이 전하는 동시는 마치고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알고 계시죠?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고정하시고 동화의 세상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부릅니다. 여름날 여름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무, 벌이나 나비가 놀러오는 것도 싫어하는 나무, 아이들이 찾아와 노는 것 또한 싫어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도 잎도 없는 이 나무, 그 아래에는 그늘이 없어 아무도 쉴 수가 없는 나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 그래서 나무는 늘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0: 자기만 알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나무. 이런 나무를 보셨다거나 알고 있을까요? 실록이 깊어지는 계절에 만나볼 수 있는 나무 이야기인데요. 숨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동화책 제목은 행복한 의자나무이고요. 랑슈린 선생님의 글과 그림을 해주셨고요. 박지민 선생님이 옮겨주셨네요. 그리고 도서출판 북뱅크에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의자나무. 나무는 제멋대로에다 자기밖에 모르고 언제나 목을 쭉 빼고 있는 걸 좋아해서 목만 길게 늘어난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 나무가 있는 곳은 거인 에이트의 꽃밭이에요. 걷기를 좋아하시는 지영님께서는 네. 혹시 이런 나무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1: 제가 나무에 자란 모습을 보고 맘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0: 네.
1: 제가 볼 때 다른 나무들을 좀 방해할 만큼 많이 컸다거나 뭐 한쪽으로 막 이렇게 쓰러졌다거나 이런 나무들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는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밑을 잘라가지고 네네. 잘려져 나간 그루터기들은 아. 많이 보았죠.
1: 네, 그러셨군요. 네,
0: 저는 이제 그렇게 방해하는 나뭇가지는 세심하게 보지 못했고요.
1: 네.
0: 나무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시끄러워 목 언저리에 나뭇잎도 몇 개만 도단하게 하고 꽃은 향기도 나지 않게 해 벌이나 나비들도 놀러오지 않아요. 열매는 밤에 살며시 열렸다 아침 햇살을 받자마자 떨어져 버려서 부엉이만 열매 맛을 알고 아무도 맛보지 못했다고 해요. 열매가 밤에 열렸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나무가 떠올랐어요. 은행나무는 꽃이 밤에 핀다고 하는데 이상한 나무처럼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혹시 지영님은 네. 은행나무 꽃을 보셨나요?
1: 저 은행나무 꽃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0: 그런데 비가 왔다거나 바람이 불고 하는 날 아침에 보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1: 아, 그렇구나.
0: 저도 친정 엄마가 네. 은행나무 꽃은 밤에 피는 거란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 뒤부터는 조금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1: 네, 그러셨구나.
0: 이렇듯 이상한 나무는 아이들도 싫어하고 동물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지도 잎도 그늘도 없이 서 있어서 바람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무는 외톨이였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CN 블루가 부릅니다. 외톨이야. 외톨이.

0: CN블루의 외톨이야 듣고 오셨습니다. 외톨이가 되거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지영님 어떠신가요? 외톨이라는 말을.
1: 네, 요즘에는 자발적인 외톨이, 히키코모리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0: 저는 핸드폰만 하는 것도 어쩌면 외톨이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1: 네. 네, 자립적 고립 뭐 이런 것도 있어서.
0: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가족들끼리 어디를 나가도
1: 맞아요.
0: 혼자만 각자 하고
1: 그런
0: 있으니까.
1: 것 같아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자나무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산책을 하던 거인 에이트가 의자나무를 보고는 미안하지만 잠시 앉아도 되겠니? 아, 너에게 걸터 앉으니 정말 기분이 좋은걸? 칭찬을 들은 의자나무는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서 에이트가 무거웠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의자나무를 알게 된 에이트는 자주 찾아와 책도 읽고 새들에게 모이도 주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며 나무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어요. 혹시 지영님,
1: 네.
0: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러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심이 너무 과하면 또 그것도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네. 저는 사람을 사귀는 일은 좀 느리게 진행이 되는 편이라.
1: 천천히 가시는군요.
0: 네. 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1: 맞아요.
0: 이렇듯 나무는 언제부터인가 에이트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지를 키우고 많은 초록잎들이 나무를 뒤덮게 해줍니다. 많은 꽃을 피우고 에이트는 시를 짓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했죠. 동물 친구들이 놀러와서 주변이 아주 시끄럽지만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고 새들이 노래하며 둥지도 트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나무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친구가 되었어요. 거인 에이트의 칭찬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린 의자나무는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한 의자나무가 되었어요. 지영님께서는 칭찬을 듣기보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네,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0: 많이 해주면 좋죠. 네, 받은 만큼 또 돌려주면 상대방도 내가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에이트의 꽃밭은 가장 시원한 곳이 되었습니다. 산들 바람을 자장가로 삼아 나무 그늘에서 모두들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답니다. 오늘은 행복한 의자나무를 소개해드리고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눈 주는 곳마다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고 편안함을 주는 지금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무가 칭찬으로 인해 마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과정을 그린 그림 동화책입니다. 나무는 남에게 베푸는 기쁨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더욱더 커다랗게 자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나도 칭찬을 많이 해보도록 노력합시다. 고래도 춤춘다는 칭찬을.
1: 오늘은 푸른 책들에서 출판된 푸른 동시 놀이터 2026년 올해의 동시,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라는 동시집과 그림 동화 행복한 의자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죠? 6월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어요. 꽃피던 날들도 이젠 열매를 키우고 그리고 여름빛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투표하는 날인 거 잊지 않으셨죠?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시원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0: 동화의 김정자,
1: 동시에 이지영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며 물러갑니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뿌띠 김부근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달이 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인 6월달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팝송은 오프닝 할 때 나오는 시그널 음악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전설적인 4인조 얼터너티브 락 밴드이죠. 돌로레스 오리어던의 청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요들 창법과 몽환적인 밴드 사운드로 90년대 팝계를 사로잡은 바로 그 그룹.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더 크랜베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곡은요, 1992년에 발표되었고요. 이들의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는 홍콩 영화 중경삼림 다 보셨죠? 홍콩 영화 중경삼림에서 이 왕페이가 이 몽중인이라는 곡으로 번안해서 불러서 국내에서도 엄청난 큰 인기를 얻은 바로 그 곡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Dreams, 꿈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앞부분 가사를 살짝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꿈들은 결코 겉보기와 같질 않아요.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네요. 전에도 이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 모든 감정이 바로 당신에게서 온 것이니까요. 마음을 열고 눈을 떠보니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건 바로 나였네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를 발견하게 되네요. 보컬인 이 돌로레스가 삶에서 처음으로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감격과 설레임을 담아서 직접 작사한 노래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지루했던 일상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꿈처럼 설레는 순간으로 변해가는 감정을 잘 노래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크랜베리스가 부릅니다. Dreams.

네, The Cranberries의 Dreams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6년 6월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오늘의 팝송 두 번째 팝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수는 깊은 감성과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싱어송라이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포크 음악의 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칼라 보노프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곡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곡은 1979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 스코틀랜드 전통 민요를 이 칼라 보노프 특유의 서정적인 이 어쿠스틱 선율과 맑은 음색으로 재해석해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포크송으로도 자리를 잡은 바로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랜 민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곡은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와 사랑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넓어서 건널 수 없고 날개도 없다 라는 이 가사는 이 사랑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이 냉혹한 현실의 벽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만 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서 작은 배를 달라고 말하고 있고, 이 거친 세상과 아픈 사랑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성숙한 연대의 마음을 잔잔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 가사 부분만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이 너무 넓고 깊어서 나는 건널 수가 없네요. 나에겐 저 바다를 날아서 건널 날개도 없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작은 배를 한 척만 주세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노를 저 건널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보노프가 부릅니다. The water is wide.

네,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ld. 물은 넓다. 라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깊은 감성과, 청아한 목소리가 아주 돋보이는 그러한 노래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기타 소리, 기타 선율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오늘 6월달 추억의 팝스, 세 번째 소개를 해드릴 팝송은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거친 허스키 보컬의 조 코커와 그리고 미국 출신의 맑고 깨끗한 보컬인 이 제니퍼 워너스가 함께 부른 Up Where We Belong,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 높은 곳이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곡은 198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 바로 사관과 신사 이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듀엣곡으로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사관과 신사의 주제곡답게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연인들의 사랑과 연대를 다룬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진심이 살아남기 힘든 냉혹한 세상이고 앞길에는 산더미 같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서로를 믿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슬픔이 없고 순수한 바람이 부는 곳에 닿게 될 거다라는 강력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조 코커의 거친 이 허스키한 이 목소리와 제니퍼 워너스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시련을 극복하는 삶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전달하는 노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부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아는 건 오직 내 감정뿐이고 이것이 진짜라면 난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갈 길은 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이 가로놓여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코커와 제니퍼 워너스가 부릅니다. Up Where We Belong.

맑고 청한 목소리로 70년대,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대중음악계의 영원한 여정 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바로 올리비아 뉴튼 존이 되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제가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노래가 될 텐데요. 이 곡은요, 1973년에 발표가 되었고, 바로 올리비아 뉴튼 존에게 첫 번째 그래미 어워드, 그 중에서 최고수 컨트리 여성 보컬상을 안겨준 바로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컨트리 팝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헌신적이고 다정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죠. 상대방이 인생에 어떤 길을 걷든 어떤 방황을 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가 지쳐 넘어질 때 언제든 두 손 두 팔을 벌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당신 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청하는 눈부시게 예쁜 그러한 가사가 되겠습니다. 6월의 햇살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최고의 힐링 러브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앞부분 가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디를 가든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 방황하든 내가 항상 그곳에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걸 당신은 분명히 알 거예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이 넘어질 때 받아주기 위해 곁에 서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며 헤쳐나갈게요. 든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Let me be there.

네,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2026년 6월 추억의 팝스 다섯 번째 함께할 팝송은 바로 미국 출신의 70년대 부드러운 소프트 락과 서정적인 포크 음악으로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그러한 뮤지션입니다. 바로 로보가 되겠습니다. 로보의 스토니. 이 곡은요, 1973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바로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소중한 친구인 이 스토니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애틋하고 따뜻한 포크 명곡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친구 이름을 따서 노래 제목을 스토니로 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추억 속의 단짝 친구인 스토니를 그리워하는 따뜻한 회상을 하고 있고요. 주인공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늘 아무 말 없이 곁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가장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예쁜 대화를 건네며 큰 위로가 되어주었던 스토니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 이제는 멀어졌지만 순수했던 시절 친구가 남겨준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이 삶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고백하는 애틋하고 성숙한 그런 우정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앞부분 좀 길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둘 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녀를 알고 지냈죠. 우리가 했던 유치하고 장난스러운 일들이 떠오르네요. 그녀는 내 등에 업히고 싶어 하곤 했죠. 바닥에 갈라진 틈새를 밟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녀는 놀이에 졌을 때도 함께 노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어요. 스토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만족했지요. 스토니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스토니, 인생이란 화창한 여름날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거지요. 스토니, 내가 당신의 꾸밈없는 모습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나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친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보가 부릅니다. 스토니.

네, 러보의 스톤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 팝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국적을 갖고 있는 4인조 혼성그룹 하면 딱 떠오르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4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해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화를 기록한 4인조 스웨덴 혼성그룹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바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띠의 추억의 팝스를 진행하면서 이 아바의 수많은 곡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소개하지 않았던 김미 김미 김미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1979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세련된 디스코 리듬과 도입부의 강렬하고 중독성이 넘치는 신디사이저 리프가 특징이고 발매 후 전 세계 클럽과 라디오를 뒤흔들었던 그러한 댄스팝의 전설적인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화려한 댄스 비트 뒤에 현대인의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숨겨놓은 그러한 반전 매력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잠든 자정이 지난 시간에 이 어두운 방 안에 TV를 보며 밀려드는 이 고독감과 싸우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창밖에 시린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라도 좋으니 이 지독한 어둠과 이 외로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사랑을 달라. 그래서 김미죠. 달라고 울부짖는 절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나게 춤을 추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진정한 온기와 동반자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이 쓸쓸한 내면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바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입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 12시 반 나는 아파트에서 홀로 외롭게 심야 방송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방 안을 둘러보는 동안 창밖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둡고 침침한 이 방 안 풍경을 보니 내 마음은 더 우울해지네요. 인기척 하나 없고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네요.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김미 김미 김미.

네,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 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뿌띠의 추억의 팝스 7번째 함께할 팝송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출신이고요. 1980년대 디스코와 씬스팝 시대를 풍미한 폭발적인 가창력과 시원시원한 고음이 매력적인 팝 디바 바로 로라 브래니건이 되겠습니다.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가 되겠는데요. 이 곡은요. 1982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탈리아 가수의 원곡을 영어로 번안해서 불렀죠.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고 무려 36주 동안 이 차트에 머물면서 전 세계 라디오와 디스코텍을 장악한 메가 히트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신날 거예요. 자, 가사 속 주인공인 글로리아는 진짜 사랑이 아닌 신기루 같은 존재나 남자의 마음을 쫓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도망치듯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노래는 그녀에게 그러다가 너 자신을 잃어버리니 제발 걸음을 멈추고 네 마음을 먼저 돌봐라 라면서 진심어린 경고와 위로를 보내고 있죠. 화려한 리듬 뒤에 방황하는 청춘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가 숨어있는 매력적인 곡이 되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글로리아,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는군요.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잡아야만 하겠죠? 모든 걸 망쳐버리기 전에 속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정신을 잃고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그 사람이 한 말인가요? 아니면 당신 머릿속에서 글로리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브래니건이 부릅니다. 글로리아.

네,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함께 할 팝송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팝송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노래일 텐데요. 그리스 출신의 전설적인 팝 디바, 알죠? 아테네의 흰 장미라는 별명으로 팝, 클래식, 재즈를 아우르며 3억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가수.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나나 무스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나나 무스쿠리의 Why Worry가 되겠습니다. 왜 걱정하세요? 라는 노래인데요. 아, 이 곡은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원곡을 특유의 청아하고 성스러운 보컬로 재해석하여 클래식한 감동과 깊은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명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세상의 두려움에 지친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식처와 같은 곡인데요. 이 나나 무스쿠리의 맑은 음색을 통해서 고통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잠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한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은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하죠. 하지만 내가 그 쓰라린 눈물을 닦아줄게요. 그 끝없는 두려움들을 내가 모두 걷어드릴게요. 그대의 푸른 하늘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런 것을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고통 뒤에는 기쁨이 오거든요. 비가 온 뒤에는 햇살이 비치는 법이죠. 이건 결코 변함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네. 해석만 읽어도 뭔가 위로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무스쿠리가 부릅니다. Why Worry?

네, 이번 2026년 6월 방송은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을 알리는 6월달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내려놓으시고 뿌띠의 추억의 팝송에서 함께 소개되었던 팝송을 들으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7월 달에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뿌띠 김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벌써 6월이네요. 여름을 맞이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회사 생활 속 피어나는 연상연하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 제1화 끝과 시작이 이어진 순간 마마무의 와우 들으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앞이 잘 안 보여. 어째서?
1: 지켜주고 싶었어요.
0: 이미 충분한데.
1: 이제 못 참겠어.

0: 아침이네. 그 꿈은 뭐였지? 뭔가 좀 얼굴이 뜨거워지는 내용이었는데. 요즘 많이 외롭나? 출근이나 해야지. 이런, 조금 빠듯하겠는데. 세상엔 아직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결혼, 육아 같은. 그러나 내게 지금 더 중요한 건
1: 안녕하세요 부장님.
2: 좋은 아침입니다.
3: 안녕하세요 부장님.
4: 안녕하세요 부장님.
0: 성과와 커리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그 꿈 마지막 대사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네. 각오? 대체 뭘 각오한다는 거지?
5: 아니 김대리,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시료 데이터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2: 제가 어제 받아서 아직.
0: 대표님, 이 일은 김선호 씨가 아니라 박대성 씨 담당입니다. 대성 씨, 자기 일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직접 설명드려야죠.
6: 제가 어제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가지고요. 선호 씨더러 마지막 검토하라고 넘긴 거거든요.
0: 허리 다친 건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 일 담당자는 대성 씨예요. 자기 일은 책임감 있게 해요.
6: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아프면 후배한테 기댈 수도 있는 걸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5: 아, 됐고. 그래서 누가 언제까지 보안 가능해?
6: 제가 오늘 한 번 더 병원에 다녀와야 해서요. 빨라도 내일 저녁까지는.
5: 그걸 말이라고?
0: 급한 건이니 제가 선호 씨랑 같이 검토해서 오늘 저녁까지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 하여간 참. 알겠어.
0: 선호 씨, 멍하게 듣고 있지만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제대로 얘기해요. 안 되겠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아직 선호 씨는 책임질 단계가 아니에요. 알겠죠?
2: 네, 부장님.
6: 선호 씨,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빨리 해서 달라고 했잖아. 괜히 유난스럽게 시간 써서 들춰보니까 덩달아 나도 뭐라고 들었잖아.
2: 지겹다. 저 유난스럽다는 말. 대체 언제까지 들으며 살아야 할까?
0: 대성 씨! 대성 씨도 그만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2: 네. 진짜 나한테만 그러시다.
7: 고생했어, 선호 씨. 이거 먹고 기운내.
2: 사탕. 고마워요, 선배.
7: 이번 건 선호 씨가 덤터기 쓸까봐 부장님이 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니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마요.
2: 알아요. 안다. 부장님이 곁은 잘 안내 주시지만 평소에 일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생일에는 각자 취향 맞춰서 선물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 경우에는 초코 케이크였지. 그래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 그런데 내 취향은 어떻게 하신 거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7: 벌써 점심시간이네. 오늘은 무슨 메뉴를 먹어볼까나.
8: 부장님은 오늘 점심 같이 안 드세요?
0: 전 도시락이 있어서.
7: 요새 바질 크림 샌드위치에 꽂히셨대.
2: 일도 많은데 좀 더 든든하게 드시면 좋을 텐데.
0: 그럼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3: 아, 오셨어요?
8: 맛있게 드세요.
3: 맛있게 드세요.
8: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게들 먹게. 맛있겠구만. 어디 보자. 만두가. 이 만두 정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저... 알아?
2: 지훈 선배님. 부장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7: 아,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구나. 거의 원년 멤버예요. 대표님 사무실에 회사 초창기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업무 시스템도 직접 만들고 거래처 관리도 하시고. 대표님이 기분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장님 말씀을 듣는 편이니까. 아, 부장님 진두지 덕분에 회사 생활 견뎠지. 안 그랬으면 다들 진작에 나갔을걸요.
2: 아, 그렇구나. 역시 멋있으시다.
7: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근데 대성 씨는...
3: 진짜 저한테만 그러신다니까요?
7: 너 징징거리네.
3: 정말 무섭습니다, 대표님. 부장님이 평소에 그렇게 지적하며 귀를 죽이지만 않으셨어도 전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렇게 하시니 일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5: 아, 이거 참... 일단... 다들 일어나지.
4: 잘 먹습니다.
9: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8: 아, 저는 편의점 좀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10: 어서 오세요.
2: 오늘의 간식은 뭘로 하지? 아, 맞다. 부장님 것도 챙길까? 아까 좀 기침하셨으니까. 아, 그럼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10: 네, 2,000원입니다. 카드 여기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다 되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어라? 부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 그럼. 이렇게 해둘까? 됐다. 이게 뭐지? 미니토끼 피규어잖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일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취향이 좀 귀엽네. 정신 차려. 아유.
1: 어라? 뭐지? 꿀물에 포스트잇까지?
0: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요. 따뜻하게 데워드시면 더 좋대요.
1: 선우 씨구나. 날 살펴주는 사람은 오랜만이네. 이 메모는 기념으로 간직해볼까?

0: 이게 잘 안 닿네.
1: 꺼내는 거 도와드릴까요?
0: 아, 네. 저기 오른쪽에.
1: 이것만 꺼내면 되나요?
0: 맞아요. 이제 그걸... 너무 가까이 있어.
1: 이렇게 보니 눈이 예쁘다.
0: 고마워요. 그럼 이만.
1: 네.
0: 생각보다 가까워서 깜짝 놀랐네. 뭐지?
2: 이따 저녁에 잠깐 회사 앞으로 나와. 할 얘기 있으니까.
0: 경원 씨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모르겠어. 일단 일부터 끝내고 생각하자.
3: 먼저 가보겠습니다.
4: 들어와 보겠습니다.
5: 저도 들어와 보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
6: 언니, 오늘도 야근이야?
0: 그렇게 됐어. 먼저 밥 잘 챙겨 먹고.
6: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따 집에서 봐.
0: 피곤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디 다들 퇴근하고 나랑 선호 씨만 남아있는 건가? 차나 한잔 마시면서 해야겠다.

0: 현우 씨, 자, 이거 마시면서 해요.
1: 아, 하츠코의 마시멜로까지. 감사합니다.
0: 얼마나 되어가고 있어요?
1: 거의 다 수정했어요. 제가 볼 땐 틀린 곳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보고 보내드릴게요. 온풍기 바람이 목을 좀 건조하게 하더라고요.
0: 아, 고마워요, 선우 씨. 아까 그 꿀물도.
1: 부장님 덕분에 대표님께도 대성 선배에게도 덜 구박받은걸요. 일준의 케이크도 감사했고요.
0: 저로서도 할 일을 한 건데요. 케이크는 먹어봤어요?
1: 아,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 취향은 어떻게 아셨어요?
0: 제가 꽤 관찰력이 좋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케이크들도 맛 보여줄게요. 거기 건 다 맛있어요.
1: 어디 가게예요?
0: 아메리칸 블루라고 제가 주말에 자주 가는 단골집이에요. 마음 적적할 땐 거기서 탁 트인 호스트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특히 토요일 특선 메뉴가 킥이에요.
1: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0: 잘하면 민낯에 절 마주칠지도?
1: 그것도 궁금한데. 기억해 둘게요.
0: 그럼 낮에 일해봐요.
1: 네.
0: 아까 낮에 대성씨가 한 얘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선우씨가 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심함이 선우씨 장점이니까 계속 그렇게 일해요.
1: 감사합니다.
0: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올게요.
1: 네, 다녀오세요.

0: 이 정도면 됐겠지.
1: 가. 아, 드디어 집에 간다.
0: 비 계속 오는데? 부장님, 앞에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언제 들어오시는 거지? 우산 안 가져가셨을 텐데. 마침 우산도 두 개니까 가는 길에 하나 드려야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0: 부장님이다.
1: 경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2: 이 일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나도 이제 자리 잡았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려면 이제 결혼해야지.
1: 그 얘긴 저번에 다 끝났잖아. 내 입장 이해했으니까 기다려주겠다며. 난 일을 더 하고 싶어. 여기 사람들도 날 필요로 하고 또...
2: 어차피 여긴 작은 기업일 뿐이야. 남자들 사이에서 부딪혀가면 쌈딱 취급이나 받고 시간 다 보내면 나는, 우리 애는, 난 네가 필요해. 이미 시기가 좀 늦었어.
1: 시기가 늦은 건 경원 씨가 3년이나 유학 갔다 왔기 때문이잖아. 나한테 기다려달라며. 기다려줬잖아.
2: 그래, 그러니까 책임지고 있잖아, 지금.
1: 돌아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러는 건 책임이 아니라 강요야. 왜 몇 번이고 합의한 사항을 계속 뒤엎는 거야? 경원 씨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애 낳아주고 상상 속 예쁜 가정을 만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
2: 맞아. 그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남들 다 사는 평범한 삶. 나도 좀 누려보겠다는 게 잘못이야? 당연한 거잖아. 이깟 구질구질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우리 가족도 좀 챙기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 옆을 지키면서.
1: 여기는 구질구질한 회사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손대서 만든 회사야. 무시하지 마.
2: 그래봤자 대표 입장에선 부속품일 뿐이야.
1: 정말 심하네. 더는 못 듣겠어.
2: 내가 명색이 교수인데 너한테 언제까지 매달려야 해? 나 기다리는 여자들 많아. 주변에서도 다들 그래. 내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데 이렇게 저자세여야 하냐고.
1: 뭐?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봤어.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여태... 그만하자, 우리.
2: 그 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1: 이 손 놔.
2: 후회 없겠냐고.
1: 안 해, 절대로.
2: 넌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구나.
1: 아파. 이건 놔. 이 손 놓으라고.
2: 그래, 잘 지내. 그동안 고마웠고.
1: 결국 나는
3: 비바람이 너무 센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졌잖아요.
1: 선우 씨.
3: 바람도 차고.
1: 괜찮으니까 가요.
3: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가라고요.
3: 그렇지만 부장님 혼자 두기에는 날이...
1: 제발...
3: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조용히 있을게요. 괜찮아질 때까지만요.
1: 선우 씨는 정말 말을 안 듣네.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선우 씨도 그대로겠죠? 알겠어요. 사무실로 가요.

0: 갑자기 비가 와서 추우시죠? 온풍기는 켰고, 난로가, 여깄다. 이제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순모, 왜 그래요? 언제 상처 났어요?
1: 아, 이건.
0: 잠깐만요. 일단 이 수건으로 물기 닦고 구급함 가져올게요. 언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돈 날면 안 되니까. 자, 다 됐어요.
1: 고마워요.
0: 파일은 메일로 보내놨고, 부장님께서 바로 제출해도 무리 없게 만들어놨어요. 집으로 바로 가실 거예요? 괜찮으시면 데려다 드릴까요?
1: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저는 조금만 있다 갈게요. 먼저 가요.
0: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잘 가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나를 대신해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는 쏟아낸 슬픔이 빗소리에 섞여 가려지길 바랐겠지만 내겐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다. 문득 그가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닿을 수도 아는 척할 수도 없는 저 눈물을 왜 나는 옆에서 닦아주고 싶은 걸까?

수비수가 본의 아니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며 선호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건 7월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리 1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강희수 역의 호랑, 김선호 역의 이윤랑, 대표와 지훈 역의 허명, 대성과 전남자친구 경원 역의 김사나, 동생 역과 작가, 연출의 월하랑, 편집과 연출의 호랑이었습니다. 그럼 권진아의 유 들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사상충입니다. 모기만 물려도 걸린다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걸까? 그렇다면 실내견은 괜찮은 걸까? 예방약만 먹이면 되는 걸까? 궁금점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더위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추운 게 낫습니까?
1: 저는 차라리 추운 게 나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더위 타파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1: 에어컨이 최고죠.
0: 현명하십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 또 우리 반려동물들 위해서 여름에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심장사상충에 관한 아주 자세한 정보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심장사상충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우선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일단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심장에 사는 큰 기생충이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안에, 심장 안에서도 특히 이제 폐동맥 쪽에 주로 기생을 하는 기생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안에 기생충이 살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감염된 강아지에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심장에 사는 기생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감염되는 경로 자체가 이제 강아지들끼리 접촉을 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개체인 모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왜 봄에서 여름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점에서 심장사상충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쯤 돼서부터 이제 모기에 물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기로 외계가 돼서 전염이 되다 보니까 모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심장사상충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중요성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모기라는 게 모든 모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모든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결국에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강아지를 모기가 물고요. 아하. 그 모기가 다시 우리 집 강아지를 물었을 때 예, 예.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유충이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0: 근데
1: 같습니다.
0: 근데 그 유충이 아까 말씀하신 심장까지 그 기생충이 가는 거예요?
1: 유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린 기생충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되시고 네. 어린 기생충이 제 몸 안에 이제 강아지 몸 안에 감염이 됐다.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 어린 기생충이 이제 자충 단계를 거쳐서 네. 성충까지
0: 그렇겠죠?
1: 크겠죠? 네. 이제 보통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큰 상태로 이제 심장 안에 기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 유충이 여러 개가 이제 커서 이제 암컷 성충과 수컷 네. 성충이 만나게 되면 계속 새끼를 낳겠죠. 아.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심장사상충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심장사상충이다.
1: 네, 맞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산책을 하지 않는 우리 강아지는 실내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요즘은 뭐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 아파트까지 모기가 올라오니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라면 누구나 다 심장사상충에
0: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책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근데 저희 집에서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기가 들어와서 뭐 자다가도 네. 나도 모르게 물리기도
0: 사람
1: 하고
0: 사람 옷에 붙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뭐 산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기가 활동을 하는 계절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무조건 해주신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것
0: 그렇군요.
1: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일단 증상이 어떤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1: 일단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충 단계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네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기가 강아지를 물게 되면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유충 상태에서 자충이 되고 성충이 될 때까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증상 같은 게 없습니다.
0: 거죠?
1: 증상이
0: 네.
1: 없는데 이제 폐동맥 안에서 심장사상충들이 크고 그리고 나서 마릿수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네.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아하. 그러면서 심장 사이즈도 커지게 되고
0: 네네.
1: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게 기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심장 폐동맥 압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심장이 그 위쪽을 지나가고 있는 기도에 압박을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 증상으로 보통 시작이 되고요. 또 심장 안에 여러 마리의 기생충이 좀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이 뛰는데 굉장히 좀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아이가 숨이 차해요라고 좀 너무
0: 헥헥거리거나
1: 헐떡임 네.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폐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0: 네네.
1: 나중에는 복수가 차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당연히 산책하면 더 많이 헥헥거리고 이제 헐떡이니까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령견은 더 그게 또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기침, 감기,
0: 네.
1: 목을 좀 힘들어한다. 기관지 쪽을 좀 힘들어하는 증상이
0: 네.
1: 첫 번째고 운동했을 때 좀 헥헥된다. 이런 증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된 건지
0: 네.
1: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를 정확하게 감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은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정확하게 심장사상충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노령성인 건지
0: 네.
1: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이나 기관지 질환으로 인한 건지를 좀 감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까 기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기침의 양상이 감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1: 물론 이제 저희 수의사들이 청진을 했을 때는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0: 우리는 구분을 못 하겠군요.
1: 사실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기침 양상만 가지고
0: 네.
1: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심장 때문인지 어떤 단순하게 기관지염 때문인지를 사실은 감별하기가 쉽지는
0: 네.
1: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충분히 쉬었는데도 헐떡거리는 게 계속되고
1: 맞습니다.
0: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게 이게 며칠간 이게 계속된다.
1: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병원에 한번
0: 네.
1: 와보셔서 사실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0: 네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가 뭐 사실은 심장사상충이 진단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0: 어떤
1: 측면.
0: 어떤 검사를 합니까?
1: 저희가 보통 키트 검사를 하거든요.
0: 네네.
1: 키트를 했을 때 저희 코로나 옛날에 감염됐을 때 키트 찍으면
0: 네.
1: 두 줄이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처럼 마찬가지로 심장사상충이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피를 좀 뽑아요. 피를 좀 뽑아가지고 피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0: 네.
1: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성충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디텍을 하는 키트가 대부분이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충이 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면 유충으로 감염이 돼서 자충이 됐어요. 자충이
0: 네.
1: 되고도 아이가 성충이 됐는데 사상충이 몸 안에 있을지언정 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단계에서 검사를 할 때는 내가 현 시점에서 심장 사상충에 비록 감염이 되었지만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네. 게 그런 게 의학적인 용어로 위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감염이 되었지만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좀
0: 코로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 많이 있습니다.
0: 아직 잠복기일 때는 이게 맞습니다.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며칠 있다 다시 해보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사상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좀 심장 사상충이 의심이 되는데 네.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재검을 통해서 확진을 받기도 하고요.
0: 네.
1: 대부분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심장 사상충들이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네.
1: 근데 사실은 심장 초음파로 관찰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0: 그렇겠네요.
1: 크거든요. 이제 키트에서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초기인 경우나 아니면 수컷들만 좀 있는 경우에는 좀 간혹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마리수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큰 성충들이 많이 없는 단계다 보니까 심장사상충을 심장초음파상으로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시점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좀 정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말 심장사상충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장병 때문에 폐동맥 압력이 높아졌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심장 사상충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이것도 예방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나요?
1: 보통 저희가 이제 예방약은 요즘에 심장 사상충 예방약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0: 네네.
1: 어떤 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그냥 심장 사상충만 예방약만 정기적으로 해주셔도 충분한 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0: 1년에 한 번인가요?
1: 이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래서 어떤 약을 썼는지에 따라서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이렇습니까?
1: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저희가 먹는 약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먹는 경우가 있고
0: 네네.
1: 아니면 목 뒤에 바르는 걸로 바르는 약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맞는 건데 1년에 한 번 맞으면 효과가 1년 동안 유지가 돼서
0: 네.
1: 그건 딱 심장사상충만 예방이 아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먹는 약 형태도 많이 나와 있고 바르는 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딱 심장사상충만 되는 것들이 있고 심장사상충이랑 외부기생충이 좀 같이 되는 것들도
0: 예.
1: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장단이 있어서 내가 좀 병원에 좀 자주 가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0: 네네.
1: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걸 통해서 예방을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아이는 평상시에 심장사상충뿐만이 아니라 좀 풀밭도 많이 들어가고 좀
0: 네.
1: 외부기생충도 같이 좀 되는 걸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바르는 거나 먹는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이것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외부기생충이 예방이 되는 범위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외부기생충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진먼지 진드기가 일부 예방이 되는 제품들도 나오고
0: 네.
1: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물론 가격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심장사상충 예방도 원하고 우리 아이가 산책도 자주 나가서 다른 외부기생충도 원하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일부 알러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0: 네.
1: 있어서 알러지 예방도 좀 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종류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어떤 제품이 맞는지는 뭐 인터넷 검색해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근처 병원 가셔가지고
0: 네.
1: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보시면 어떤 제품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충분히
0: 아니면 이렇게도 하나요? 아이가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해서
1: 네네
0: 진짜 약 먹이는 게 너무 힘든 강아지는 주사를 선택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1: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를 그렇게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0: 네.
1: 일단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부작용도 좀 심하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사를 이렇게 루틴하게 쓰고 있지는 않고
0: 네.
1: 사실은 먹는 약이나 바른 약 위주로
0: 그렇군요.
1: 좀 처방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아이가 뭐 먹는 약을 정말 맛있게 잘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먹는 약이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0: 네.
1: 좀 부작용도 좀 적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간혹 구토를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아이들은 이제 발라주는 약을 좀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바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바로 바르고 난 이후에 바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동격견이 그 바른 부위를 핥아먹는다거나
0: 아,
1: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
0: 네.
1: 바르다 보니까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이제 보통 강아지들이 병원에서 안고 가시는데
0: 네.
1: 뭐 보호자한테 그게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 옷에 묻어서 흡수가 100% 다 안 되는 경우도
0: 네네.
1: 있고 해서 맞는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뭐 워낙 이 폭염 뭐 이런 거 일반화가 됐고요.
1: 네네.
0: 겨울철에도 모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겨울엔 안전하겠지 안심할 게 아니고 그냥 연중 이렇게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야 되는 약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1: 실제로 저희가 1년 내내 먹이시는 거를 가장 권장드리기는 하지만
0: 네.
1: 최근은 아니고 보호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네 달 안 먹이시고 나머지는 8달은 쭉 먹이시던 보호자였는데
0: 네.
1: 저도 사실은 모기가 없는 계절에는 안 하고 모기가 좀 있는 계절에는 대부분 하셔서
0: 네네.
1: 심장사상충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었는데 대구
0: 네.
1: 운이 안 좋게도 11월 달에 모기에 물렸던
0: 아이쿠.
1: 거죠. 아마 그건 제가 예상을 하는 건데 11월 달쯤에 사상충을 하지 않는 시점에 모기에 물려서 그것이 커버리는 거죠. 이미 커버리고 네 달 동안 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다시 사상충을 시작을 하셨어요.
0: 네네.
1: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상충 성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모기에 물린다라고 하면 모기가 유충 상태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유충이 자충으로 크고 자충이 성충으로 되는 건데 사실 성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상충 약은 아이가 어렸을 때 유충 단계에서 감염을 막는 거다 보니까
0: 네.
1: 아이가 이미 감염이 11월 달에 돼서 4월 달에 다시 심장사상충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만약에 성충까지
0: 그렇죠.
1: 자라버렸다라고 하면
0: 네.
1: 그 이후에 8달을 열심히 발라주신다고 하더라도 성충이 죽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경우에는 이미 보호자분께서는 나는 한 달에 1년에 8번 정도 발라서 사상충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자라버린 성충은 사상충약을 아무리 바른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거죠.
0: 네.
1: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충이 다 컸을 때는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0: 네네.
1: 개체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사상충이 또 마찬가지로 유충상태의 자충, 성충을 거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상충약을 계속 바름으로써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효과는
0: 그렇죠.
1: 있겠죠.
0: 그 효과는
1: 그
0: 기대할
1: 효과는
0: 수 있지만.
1: 있지만 이미 감염이 된 성충을
0: 네.
1: 죽일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성충 치료를 따로 받아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금 전 그 예를 든 강아지는 그래서 성충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괜찮습니까?
1: 네, 괜찮습니다.
0: 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렇게 성충 이미 자라서 다 감염이 된 걸 확인을 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치료 완치까지는?
1: 사실은 심장 사상충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있기는 하지만 성충이 몇 마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1기라고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성충의 개수나 성충 마리수나 성충이 폐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압력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정말 전신적인 영향이 있는지 염증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수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중간에 전혀 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고 감염된 상태에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계속 심장사상충의 마리수가 폐동맥 안에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0: 네네.
1: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4기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상충 치료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상충이라고 하는 게 내 몸 안에서 심장 안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잖아요. 약을 세게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상충이 바로 죽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생충이 안 그래도 혈관 안에 있다가 사상충이 죽으면 바로 힘을 못 쓰겠죠.
0: 네.
1: 그러면서 혈관을 바로 막아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뭐 심근경색이나 뭐 혈전
0: 네,
1: 이런
0: 네.
1: 문제들로 인해서 당연히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심장사상충 기수에 따라서 약을 몇 번을 써야 될지 주사를 네. 주사제를 맞고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면은 뭐 1년,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몇 개인지를 심장 초음파를 네. 통해서 심장 사상충이 폐동맥에만 있는지 폐동맥에 영향이 폐동맥으로 인한 영향이 전신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충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유충들이 몸 안을 계속 돌아다니고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혈전이 생겨요. 그렇게 네. 되면 그런 것들이 뭉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유충 찌꺼기들이 뭉쳐서 혈전이 되고 그런 혈전이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를 막으면 뭐 뇌경색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수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뭐 정말 3개월에서 1년 동안 네. 꾸준하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0: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1: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폐동맥에서 사상충을 직접 꺼내기도 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심장 왜 그러냐면 너무 폐동맥 안에 마리수가 너무 많게 되면 네, 네, 네. 이로 인해서 뭐 혈전 수치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염증 수치도
0: 약으로는 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1: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네. 물리적으로 최대한 심장 사상충을 제거한 이후에 네.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직접 열어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 사상충을 직접 꺼내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정맥을 타고 가서 심장까지 이렇게 타고 가요.
0: 그래서 개복하지 않는
1: 개복하지
0: 거잖아요.
1: 않고 저희가 네. 목 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깊이 심장까지 따라갑니다. 심장까지 따라가서 폐동맥 안에 있는 폐동맥까지 가서 폐동맥 안에서 심장 사상충을 직접 낚시한다고 하죠.
0: 네네네.
1: 직접 꺼내서 네.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는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몇 끼에 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시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수술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과적으로 약만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마찬가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이게 중증도가 어느 정도냐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0: 반려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1: 네네.
0: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위험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이 리듬을 찾아야 될까요? 약 먹이는 리듬을?
1: 그냥 생각나신 한 달이 네. 좀 지났다라고 네. 하면 내가 일주일 늦었네라고 하면 네. 일주일 후라도 바로 해주시면
0: 네.
1: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완전히 지난달 한 달을 까먹었어요. 그래도 바로 또 먹이면 괜찮은가요?
1: 바로 먹이시는 게 훨씬 네. 추천이 되죠. 어쨌든 감염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0: 네.
1: 어쨌든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네. 유충 단계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심장사상충을 발라줌으로써 유충이 바로 죽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좀 성충까지 되는 과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아는 순간 바로
1: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약을 먹이거나 발라주거나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방약 날짜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치료하는 중에 산책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고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 맞습니다.
0: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운동도 시키면 안 되고 산책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1: 사실은 이제 치료 과정에서는
0: 네.
1: 몸 안에 있는 사상충들을 서서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심장 사상충들이 어떻게 보면 폐혈관을 막거나 다른 일반적인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0: 네.
1: 폐혈관에 훨씬 더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료 기간 중에는 산책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0: 그럼 아예 실내 배변은 절대 안 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나가서 배변만 하고 바로 들어와야 될까요?
1: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0: 네.
1: 이게 내가 몸이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는 상황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조심해야 된다,
1: 그래서
0: 말씀이군요.
1: 그냥 서서히 우리
0: 네.
1: 아이가 산책을 하면서도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예, 예. 좀 예민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가벼운 산책 정도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예를 들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굉장히 좀 흥분한다던가 그렇게 심박수가 좀 네, 빨라지는 네. 환경 아니면 굉장히 더운 날씨 이럴 때는 네. 아무래도 산책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당연히 위험도도 높아지겠죠?
1: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1기, 2기, 3기, 4기가 되는데 네. 치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심장 사상충의 마리수가 늘어나면서 폐동맥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네. 폐동맥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폐수종의 위험성이 좀 네. 커지는 네. 거기도 하고요. 한번 넓어진 폐동맥 압력, 높아진 폐동맥 압력을 줄이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구적인 손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후에 치료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진 심장사상충 치료가 늦어진 아이들은 평생 또 심장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치료를 적기에 빠르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그런데 네. 원장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경우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워낙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뭐 이 음식 먹이면 좋아진다, 이거 하면 좋아진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잖아요.
1: 사실은 뭐 어떤 음식과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0: 그이 심장사상충은
1: 정말 네.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모기가 물릴 수 있는 계절에 사실 예방만 잘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이다 아니다를 사실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만 가지고는 심장사상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0: 없죠. 검사 외에는
1: 맞습니다.
0: 없으니까요.
1: 그래서 좀 정확하게 네.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한다든지 네. 좀 헐떡거림이 좀 심한다든지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꼭 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발라주시는 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네. 예방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게 무슨 소형견, 대형견 이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모기에 감염되는 거니까.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냥 뭐 털이 예를 들면 그 비숑프리제 같은 경우는 털이 굽실굽실해서 모기에 잘 안 물릴 것 같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겠네요.
1: 아, 그렇죠. 털이 없는 부위도 물릴 수가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아이가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예방을 해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심장사상충 얘기 쭉 해봤는데 끝으로 보호자분들께 이건 정말 중요하다. 놓치지 마시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1: 사실은 심장사상충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뭐 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있으면 누구 어떤 강아지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만 해주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심장사상충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뭐 매달 1일, 5일 이렇게 정해주셔서 심장사상충 예방만 네. 해주시면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예방약만 발라주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0: 예방이 가장 좋은 약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보호자들이 가장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날짜를 놓쳤다 하더라도 네. 얼마든지 놓친 그 순간에 뭐 일주일이 늦었건 한 달이 늦었건 간에 그 순간에 또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 진단을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감염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반려동물의 건강은 결국 보호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펫케어 라이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곽규만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진행의 저는 이재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3.5MHz 전주공동체라디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진행하는 저는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 행인입니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이 번갈아가며 제작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번 6월부터는 저 행인이 진행하는 책 읽는 마을이 1시간 동안 2주에 걸쳐 진행되고요. 꽃샘 라디오가 꾸미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과 김강수 기자가 전하는 음악이 있는 마을이 두 주에 걸쳐 1, 2부로 진행됩니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이 한 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지역의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층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이신 김근혜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김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목소리가 참 겸손하십니다.
1: 네.
0: 우리 김근혜 작가님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은 전남 순천, 지금은 전주. 2012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동화로 당선한 동화 작가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펴낸 책을 보니까 2020년 장편동화 제롬랜드의 비밀, 2021년 나는 나야, 봉준우 요리교실 실종사건, 그리고 청소년 소설 유령이 된 소년, 2022년 다짜고짜 맹탐정, 2024년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2025년 들깨들의 숲을 펴냈고요. 공조로 너의 여름이 되어줄게, 사춘기 우리들은 변신 중, 그리고 오디오북 나라라 자전거 이렇게 있습니다. 펴낸 책만 봐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 작가님은 전업작가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1: 네, 현재 뚜렷한 직업은 작가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전업작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뚜렷한 직업은 작가다. 예, 우리 김근혜 작가님은 등단한 지가 14년 되셨어요. 꽤 네네. 많이 되셨네요. 처음에 동화를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전북일보 신춘문예가 2012년도에 네. 등단을 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뚜렷한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독서논술학원을 꽤 오래 운영을 했었거든요.
0: 네.
1: 아이들 책을 한 달에만 한 30권 정도 읽다 보니까 네. 사실 그전에는 성인 책만 읽다가 뭐 밥벌이 때문에 어린이 책을 읽기는 했는데 예. 그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린이 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0: 네.
1: 읽다가 보면서 나도 어릴 때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고민과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이야기를 또 관심 있어하는 친구 또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었고
0: 예.
1: 그게 조금 더 강력해졌을 때 제가 박서진 작가님이라는 동화 작가님을 찾아가서
0: 예.
1: 배우게 돼서 그 해에 제가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배우자마자 등단하신 거예요?
1: 네. 운 좋게 제가 예. 등단을 어떻게 마음먹고 나서 바로 예. 됐던 것 같습니다.
0: 신춘문예가 우리 작가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작품을 내신 것은 꽤 이제 늦게 내셨어요. 2020년에 네. 내신 장편 동화 제롬랜드의 비밀. 제롬랜드 무슨 환타지인가요?
1: 아마 어떤 랜드 하니까요. 놀이동산 같은 느낌도.